0: 보고 위에 살리라 손경민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이 선거 결과와 또 상관없이 또 여러분들 마음 오늘 잘 다스리시면서 기쁘시든지 슬프시든지 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는 결국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또 오늘 하루 또 복음 위에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어제 또 선거 당일이었잖아요.
1: 네네.
0: 어제 양혁승 목사님과 함께 공부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1: 네.
0: 그러면 과연 오늘 목사님과 오늘 장덕성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는 책은 어떤 책일지
1: 너무 어려운데요.
0: 문제 주시죠, 목사님.
1: 네. 이 책은요 어제 공부하신 책. 하고 제목이 한 글자만 틀립니다. 예, 그런데 책의 저자의 목소리는 느낌은 좀 상당히 다릅니다. 예, 거기까지만 낼까?

0: 과연 문제를?
1: 좋습니다. 예. 자, 보기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보기. 예. 보기 1번은?
0: 보기 1번은요, 뭐죠? 오늘 PD님이 좀 불러주세요. 예,
1: 데살로니가 후서.
0: 네. 네.
1: 보기 2번은요?
0: 보기 2번은 데살로니가 전서.
1: 네. 보기 3번은 데리러 갈까? 네, 이렇게.
0: 오, 예.
1: 오. 네, 그렇다면 오늘 1, 2, 3번 중에서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어제 책 다음 책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힌트를
0: 아주 중요한.
1: 아, 오늘 이 네. 책도 공부하면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은 무엇인지 또 복음으로 살아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오늘 함께 또 공부할 책의 이름 보내주시면서 오늘 아침 여러분 계신 곳의 표정 이야기 담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할게요.

0: 카보가 불러드렸어요.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하셨습니다. 뉴욕 출신의 여성 보컬이고요. 또 설교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1: 오, 목회자군요. 네.
0: 그렇습니다. 여성분이세요. 네. 오, 음성 네. 자체가 또 여잔가 남잔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힘이 있으셔서.
0: 그러시죠. 네. 아, 1955년 미국 뉴욕 출생으로
1: 연세가 많으시네요.
0: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또 뉴욕 하시면 또 목사님 뉴욕에 대한 추억 있지 않습니까?
1: 제가 한때 뉴욕커였죠.
0: 뉴욕 얘기 좀 해주시죠.
1: 뉴욕은요, 예. 정말 복잡하고 시끄럽고 피곤하지만 그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뉴욕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죠.
0: 그렇습니다. 또 뉴욕에서 잊지 못할 또 명풍경 하나 있으시다면서요, 목사님?
1: 뉴욕에서요. 저는 센트럴 파크에서 밤에 여름 밤에 한 여름 밤에 예 오페라 아리아 공연 하던 장면들 잊을 수 없는데 그것보다도 뉴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더 중요한 얘기는요. 뉴욕이 예전에는 바쁘고 돈 잘 벌고 똑똑한 사람들만 바글거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지나면서 뉴욕에 그것도 젊은이들이 예배와 경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0: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선생님?
1: 뭐 조금 좋은 면도 있고 좀 아쉬운 면도 있는데 이분들이 캐톨릭 성당에 젊은 사람들이 캐톨릭 성당에 몰려드는데요. 물론 캐톨릭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고요. 우리 신앙 자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뉴욕에 아주 젊은 특별히 남성들이 더 많이 어떤 경건한 예배와 신앙 행사에 몰려드는 정말 말 그대로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0: 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의 참 그 바쁜 사람들 그리고 또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도시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소식 들으니까 오늘 아침 또 힘이 나네요.
1: 이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개신교, 우리 사역에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아침 한때 뉴욕커셨던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다마리스의 찬양 이어서 정답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 되겠습니다.
0: 네, 데살로니가 후서 소개를 살짝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1: 예,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쓴 지 한 5, 6개월 후에 그러니까 그 직후에 바로 보내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연관돼 있겠죠. 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진 신앙적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풀어주기 위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몇 개월 후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책인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와 표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5843님입니다.
1: 네, 개표 방송 보느라 잠을 설치셨네요. 저도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당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대전은 맑은 날씨입니다. 장덕상 목사님 반갑습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우리 귀요미 권사님도요.
1: 정답 데살로니가 후서 맞춰주셨고요. 오늘도 귀요미 권사님 출첵하셨습니다. 어제는 새벽 기도 후 투표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정관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구목정정원? 목골정원. 예, 목골정원에서 수국 온천천보다 작은 규모지만 천도 보고 왔어요. 힐링했어요. 오늘도 네. 샬롬입니다.
0: 어제 일찌감치 투표하시고 또 나들이 떠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어제 재미난 추억 만드신 분들 계시면 또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함께 공부하게 되겠는데

0: 인데요.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세요. 9시 19분 16초 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센트럴팍에서 그 클래식 공연 오페라 아리아 감상하셨다는 얘기 들으니까요. 저희도 뭐 하나 듣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반도네온 연주자. 그리고 탱고의 전문가예요.
1: 오, 열정적인.
0: 아스트로 피아졸라가 1974년 발표한 리베르 탱고. 저희도 이 곡 하나 듣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또 이 개표와 선거에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분들 또 뜨거워지셨던 마음 좀 시원하게 하시라고 이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0: 목사님,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떤 책입니까?
1: 예,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초기 서신에 해당하는 편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직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가진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또 그들이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환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답게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속장으로 정리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했고, 그 이후에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성도들이 가진 지금 모습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권면하는 서신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더 실천적이고 교리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이고, 그리고 바울이 좀 냉정하고 날카롭게 훈계하듯이 쓴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이거 필체도 다른데, 혹시 이거 바울이 안 쓴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아, 전서는 바울이 쓴 게 틀림없는데 후서는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자, 다른 사람이 썼다기보다는요, 바울이 그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그들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주기 위해서 좀 날카롭고 매서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썼고 주요 저자지만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의 필체가 이 안에 담겨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우리들의 오해를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그래서 오늘 어제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분량 석장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뉘앙스 느낌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 사도 바울, 이제는 좀 실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해준다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저희가 집중해서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어제 저희가 공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기록된 책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1: 우리가 신약 정경에 대해서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요, 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고요. 바울의 주요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되고 전달된 다음에 복음서는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제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전승의 과정이 모아지면서 복음서가 기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약성경 전체로 보면 그래서 제일 빠른 것이 바울의 주요 서신, 그리고 복음서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요한의 서신서들이 제일 시기적으로 뒤쪽으로 갑니다. 바울의 서신 안에서만 먼저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뒤에 나오는 우리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들이 바울의 서신 중에서는 가장 후기에 해당하는 그런 서신들이라고 대략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학자들의 또 의견에 따라서 연대가 이때쯤이에요 라고 하는 뭐 의견들도 특히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있다고 들었어요. 그죠?
1: 예. 갈라디아서는 초기 설이 있고 이제 뒤에 후기 설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 볼 때 로마서하고 비교하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또 갈라디아서 자체 안에 바울의 자신의 행적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참고했을 때 AD 48년 내지 49년경까지 끌어올려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 기록된 장소를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데살로니가 이 전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한 51, 2, 3년경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니까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서를 지금 어제 오늘 공부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1: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초기 서신서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어떤 주제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0: 그렇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1: 일단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가 데살로니가 오늘날 말로 하면 데살로니키에 있는 성도들인데요.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대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 이방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 전하던 내용과는 조금 복음의 초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말씀했다면 마게도니아 지방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서게 될 것인지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벌써 잠든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초기에 복음을 듣고 금방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기다리다가 성도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세상 떠나면 어떡하지? 우리는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서는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곧 오실 것이고 그때는 잠자는 성도들도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이 땅에서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0: 얘기를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아니 이제 곧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테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수님만 기다립시다 라고 하는 식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진 성도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런 오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무라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고자 했던 거죠.
1: 자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총 3장 분량입니다만 어떤 대목 큐티해 볼까요?
0: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1: 잠시 후에 라이브 성경 낭독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소리내서 성경 읽을 텐데요. 성경 있으신 분 준비하셔서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 같이 낭독하죠.

그 성경 낭독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0: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장덕상 목사님입니다.
1: 많은 분들이 바울의 사역을 순회 전도 사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떠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팩트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버리고 그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썼던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을 떠났을지라도 그 지역의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졌고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소식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열매가 있다, 그러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공동체가 갈라지고 있다, 그러면 열심히 바울은 그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바로잡기에 힘썼던 그런 책임 있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겼다. 또 그들 가운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열심히 살지 않는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바로잡을 때도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왜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저는 1장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렇게 역임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난을 받는 자들을 반드시 위로하시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장차 있을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장차 있을 이 심판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더라도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끔은요 믿는 분들 중에서도 아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다 품어주시겠지 마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 마지막까지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가 그 은혜의 시간이 다했을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오늘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분명한 종말관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의 심판을 지워버리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0: Gaze Eyes on the Sparrow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방송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목사님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이 그 결과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어디서 이루어질까, 거기에 꽂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어디서 이루어질까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
0: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신 분은요,
1: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였습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샬롬.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인제군에 귀농해 보려고 자연과 함께 살고 있는 원치선 집사입니다. 상추, 치커리, 옥수수, 달걀, 파, 쪽파, 미나리, 곰치, 명이나물, 자연 퇴비를 이용해서 직접 재배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도 좀 심어봤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네, 오늘은 귀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원치선 집사님을 만납니다.
1: 세상에서 병들고 지쳐서 힘들었을 때 귀농을 결심을 했고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곳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또 곰배령 산줄기라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이곳에서 또 마음껏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도심에서는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찬양 마음껏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2: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원 집사님은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갔죠.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병들고 지쳐서 낙망해서 진짜 일어설 힘 전혀 없을 때 고향의 선배님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계신 선배님이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어요. 성경책을 딱 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고 깜짝 놀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45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13년 하고 있습니다.
2: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치선 집사님을 이렇게 살리셨고 몇 년 후에는 부근 김광수 집사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1: 저희는 그냥 절에도 다니고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그러고 다녔고 남편은 무신론자였어요. 4년 전에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서 그때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남편을 놓고 눈물로 많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때가 돼서 이렇게 있게 돼서 황혼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은 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성경을 식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신앙생활의 멘토셨던 조건회 목사님을 원치선 집사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1: 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예능교회에 출석했거든요. 저희가 강원도 인제로 와가지고 자주는 못 나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조건회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멘토셨고요. 성도들 1대1 교육과 출애굽기 공부와 사도행전 공부와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거,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자녀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건지,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을 대화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저희 성도들한테 가르치시는 좋으신 목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선교를 생명으로 알고 살아내시는 목사님이신데 목회가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건강하게 주원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 조건회 목사님,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 집사님, 극동방송은 처음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극동방송은요, 정말 얘기하기가

0: 부끄러운데요. 이제 극동방송 FM 106.9 채널을 그냥 습관처럼 운전하면서 이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뭐 지나가면서 들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모임도 모이기 힘들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극동방송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송 앱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요즘은 앱으로도 듣고 있죠. 신앙이 우리가 달마다 뭐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찬양이 안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방송을 틀으면 좀 힘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아 그렇지 그랬구나.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꼭 방송을 듣게 되더라고요.
1: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니 전파 선교사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권합니다.
0: 성경을 읽고 주님과 깊이 성경 속에서 교제하다 보니 전파 선교사가 이렇게 깊은 말씀으로 일파만파되면서 우리를 깨우침을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있을 즈음에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전파 선교사로 후원금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뿌듯했던 것이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고 배웠거든요. 극동방송을 사랑하게 됐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 요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동참해주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1: 극동방송을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나의 믿음의 동역자이며 매일 함께 큐티하시는 오진수 간사님, 하봉강 간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며 함께 동역하시는 간사님들 가정에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진수 간사님, 힘들 때 또 어려웠을 때 늘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늘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신 간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전파 선교사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을 늦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로, 헌금으로 헌신하셨는지 너무나 감사했고, 수고하고 기도한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 꼭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1: 복음을 함께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원치선 집사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0: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말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A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승철 원장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의사 이승철입니다. 다들 커피 좋아하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점심 식사 후 습관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신 그룹의 평균 수명이 약 1.8년 정도 더 연장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만한 분도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뭐 잠을 못 자거나 하는 등의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커피를 꼭 먹어야 좋은 걸까요? 커피는 그럼 정말 몸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오늘은 커피 그리고 커피에 함유된 대표적인 성분인 카페인이 가진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의 대표 성분인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졸음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회의 준비를 할 때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적당량의 커피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억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당뇨, 간질환,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적당히 즐기는 커피는 확실히 건강에 이로운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카페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잖게 있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위장장애입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커피를 마신 뒤 속쓰림, 더부룩함, 복통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위 점막을 자극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장애입니다. 카페인의 각성작용이 낮 동안에는 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활력도 돌아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카페인 분해 속도가 사람마다 달라 간혹 한 잔의 커피에도 밤 늦게까지 뇌가 각성되어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두통과 신경계 부작용입니다. 카페인은 원래 두통약에도 일부 섞여 있을 정도로 두통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익숙해진 뇌는 카페인 섭취가 중단될 경우 오히려 더욱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뇌는 점점 일상의 평범한 자극에서도 쉽게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어떻게 마셔야 몸에 해롭지 않을까요? 우선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카페인 섭취 제한량은 성인 기준 400mg 정도입니다. 이건 에스프레소 샷 기준으로 하면 5에서 6잔, 아메리카노 작은 사이즈 기준으로는 약 3, 4잔 정도에 해당하지만 요즘 유행하는 대용량 커피는 한두 잔으로도 하루 섭취 제한량을 넘길 수 있습니다. 뭐 어쩌다 하루 정도는 제한량을 넘겨도 괜찮을 수 있지만 습관이 된다면 점점 카페인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복과 오후를 피하기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을 악화시키고 수면의 질이 안 좋은 분이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더욱 불면에 시달리고 다음날엔 졸린 몸을 각성시키기 위해 또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개인별 반응을 잘 살펴보기입니다. 몸에 좋은 약재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좋고 나쁘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피 또한 하루 한두 잔이 부담 없고 활력이 되는 분이 있지만 정말 적은 양이라도 몸이 불편하게 반응한다면 대체 음료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커피를 내 몸에 맞게 적당한 양만 지혜롭게 즐기신다면 건강에도 이롭고 생활에도 활력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면서도 건강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사직동 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을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 찬송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는 이제 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원어를 보면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뜻이 편하게 쉬는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하게 쉬는 날.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편하게 쉬는 날. 얼른 아멘이 안 되시죠? 어떤 분들은 주일날이요 직일날입니다 뭐 이런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뭐 찬양대로 교사로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뭐 봉사하고 나면 아이고야 하면서 뭐 이게 뭔 쉬는 날이냐 뭐 직일 날이다 막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육과 영이 쉼을 얻는 날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것 때만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은 나의 힘으로 땀 흘리며 살아야 한다는 노동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는 날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육이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고 회복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육이 쉼을 얻고 재충전되고 다시 살아나갈 용기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십계명에도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일에 빠져버렸어요. 일에 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고 이방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안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안식일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한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이죠? 안식일과 주일이 이게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켰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원리를 주셨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요일 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날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모임을 어떻게 가졌느냐,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의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이 신약에서 떡을 뗀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밥 먹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에요. 주일날 그날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해서 이 일요일 주의 날로 공식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공식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승리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날이에요. 영육의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에 참

참된 소망을 얻는 그런 축복의 날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여러분의 영과 육이 안식을 얻고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복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12절에 의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키는 성도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를 일컫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게 바로 대추야자나무예요. 중동지방에 많이 있죠.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말라 죽지 않고 1년 내내 푸르게 자라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추야자나무는 열매가 뭐예요? 제가 이미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대추. 우리나라 대추보다는 조금 더 큰 건데 이게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대추야자나무는요, 그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려서 사시사철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라요. 이 열매가, 이 대추가 얼마나 크고 단지요, 완전 꿀맛이에요, 꿀맛. 그리고 잎은 또 지붕을 잇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모든 쓰임새가 다양한 거예요. 이 나무는 승리, 번영, 아름다움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종려나무같이 번성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어떤 척박한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그런 영원한 번영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 잘 아시죠? 솔로몬이 그의 왕궁을 지을 때 어떤 나무를 썼어요? 이 백향목을 쓴 거예요. 이 백향목은 그 레바논의 산악지대에 눈이 오고 비바람이 부는 그곳에서도 아주 곧게 하늘 향해서 뻗어가는 나무예요. 높이가 약 40m나 되고요, 이 기둥둘레만 7m가 된다는 거예요. 이 수목의 왕자다 이렇게 불리는 나무입니다.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요. 이 벌레들이 이 냄새 때문에 얼씬을 못한대요. 향기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이 귀한 나무를 가지고 자신의 왕궁을 지은 거 아닙니까? 하늘 향해 곧게 뻗기 때문에 힘과 영광의 상징인 나무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잘 지키는 자가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로 쭉쭉쭉쭉 자라가는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항상 푸르고 싱싱하게 그리고 정말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시련의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성장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들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든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들 안에 있을 때, 그 천국 가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장하고 자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런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는 항상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죠? 이 뿌리가 땅속 깊이 가서 물 근원에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물을 흡수해야 이 나무는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진태연, 박시연 부부가 와서 톡쇼를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유명한 연예인이고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들도 고백하기를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임신이 되었는데 이제 유산하지 않냐고 이 뱃속의 아이가 커서 얼마나 기쁜지요. 이제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았어요. 이제 낳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 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일명 사산이라고 했죠, 그죠? 이제 몇 주 후면은 출산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마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시련의 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진태현 집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그 고통 속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박시현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친 비바람 시련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진태현 집사는 자기는 비록 울부짖고 있지만 그러나 수술실에서 나오는 다른 아기를 안고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아이는 비록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저 부부에게 주신 저 귀한 선물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박시현 집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두 번이나 유산을 경험하고 세 번째 이 귀한 생명이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또 그 아이마저도 데려가신 하나님을 도무지 자신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주일을 잘 지키는 자는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성숙의 복을, 더 번성의 복을 내가 줄 것이다. 사랑하는 사회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에 수많은 비바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안에 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셔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 동계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를 잘 지킴으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 주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조건 달린다고 능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경주 아시죠? 우리가 뭐 직접 볼 기회는 없지만 텔레비전으로 보면 자동차 경주하는 걸 한 번씩 보잖아요. 우리 흔히 그 수백 킬로미터의 스피드로 달리는 그 경주 자동차들이 웽! 웽! 트랙을 돌다가 정비소에 들어옵니다. 정비소에 들어와서 점검을 받아요. 그걸 피트 스탑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오면 20여 명의 정비사들이 와 달라붙어가지고 약 2초에서 3초 안에 그 차의 타이어를 교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속력을 내서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코너가 많기 때문에 바퀴 마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정비소에 들어와서 타이어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달리다가 타이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펑크가 나는 거예요.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빨리 달리는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비소에 들어와서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돼요. 처음에 모를 때는 야, 저 몇 초 싸움으로 1등 2등이 갈리는데 정비소 들어오지 않냐고 그냥 휑 달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2초 3초 그 시간을 투자해야, 그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계속해서 이 경주용 자동차가 속력을 내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6일 동안은 사실은 정신없이 달려요. 일에 매달려요. 그러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잠시 멈춤하면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비소와 같은 거.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달리고 있으면, 일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춰야 돼요. 그래서 멈추어서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진짜 내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걸음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뿔을 덜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되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덜소는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힘센 동물이에요. 그 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가 딱 떠오르세요? 구약시대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사명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사명자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그 놀라운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일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달려가면 그건 결국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변질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세요.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정말 가치로 이기고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본질인가요? 아니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균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과 안식의 균형, 영과 육의 균형, 멈춤과 나아감의 균형, 직장과 가정의 균형.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균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에도 균형이 무너지면요,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요, 금방 몸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면역이 확 떨어져 버리면,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방어할 항체가 없으면, 그죠? 바로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균형이 잘 잡혀서 면역 체계가 잘서 있으면 어떤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다 막아 쓰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안에 창조주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와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6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세상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무조건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서서 자신을 돌아본, 그리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달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풀과 같다.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풀이 얼마나 확 자랍니까? 그러나 금방 시들어버려요. 삶만 잘 되면 만사 오케이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풀처럼 금방 자라는 것 같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고민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자신의 서 있는 위치,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중계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변화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낙심과 좌절

0: 열이 희망과 용기로 변화되고 감사와 평안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참 믿음의 성도, 주일을 지키는 성도는 잠시 잘 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에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우리 사회등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세요.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참된 안식을 얻고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에 위치한 사직동교회 복기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파 01-502-4700번 사직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왕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비록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0933번 열려 있습니다.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바쁘신 중에도 애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심 전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힘든 과거에 묶여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실패의 상처, 죄의 흔적, 아픔의 기억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홍해를 가르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면서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기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포로된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없는 곳이며 희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모세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으며 에스겔 앞에는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에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6월 4일 목요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7087님 보내셨어요. 82세 되시는 저희 친정어머니 최근에 숨이 많이 차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내일 저희는 혈액종양내과에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잘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절에 매일 갑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1: 네. 아, 친정어머님,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또 치유함을 받는 아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7087님, 사랑하는 친정 어머님, 82세로 최근에 숨이 많이 차서 동네 내과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일 예약하고 참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술술하지 않고도 약으로 잘 나을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정 어머니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하고자 이런 고난도 겪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만져주셔서 치료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아픔이 싹 떠나가고 약으로 잘 치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친정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다음은 0552님 응답사연 보내주셨어요. 소망의 기도에서 응답받고 집 매도는 잘 되었습니다.

0: 이제 저는 교회 근처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도 주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집주인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려요 하셨나요?
1: 네,
0: 네.
1: 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근처로 또 집을 사려고 하는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0552님,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아 집을 매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근처로 집을 얻어서 가고자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교회 근처에 참으로 기쁨으로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집을 만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집주인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셔서 또한 감사함으로 이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주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은혜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9215님의 기도 제목은요. 74세인 저희 친정 오빠가 그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먼저 떠나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건강도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어려움들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네, 그렇죠. 옆에 있던 친구들이 한두 사람씩 또 세상을 떠나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약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215님, 74세의 친정 오빠를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함께 기쁨과 교제했던 친구들이 한두 사람 떠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건강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친정 오빠가 되어질 수 있도록
0: 아멘.
1: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각이 11시 1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응답 사연 계속해서 익명으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 교회 성도의 어머니의 뇌질환 시술을 기도 부탁을 올렸었는데 주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한동안 괜찮았는데 최근에는 복통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목사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나요?
1: 네, 사랑하는 교회에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 하나님께서 또 아픔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또 이번에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최근에 교회 성도님의 어머님, 또 뇌질환 시술과 회복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복통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몸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검사도 해보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만져주셔서 그 아픔에 그 고통 속에 있는 복통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0: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사 그 복통이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번에도 역시 익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 제목 받을 때요, 목사님. 네. 또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익명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익명이라고 기도 제목에 함께 써주시면 익명을 지켜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0: 네.
1: 너무나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국민들이 뽑아준 또 새로운 우리 지자체 단체장 또 우리 보궐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신실하게 또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거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또 지자체 단체장으로 또 보궐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으로 또 여러 가지 참으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선한 정책과 또한 선한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다음은 95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당뇨가 심합니다. 잘 조절해서 다음번 병원 갈 때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저희 남편은 월급이 줄어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0: 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507님, 사랑하는 시아버님께서 또 당뇨가 심하여서 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12월 3일에 병원을 가서 또 결과를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당뇨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몸을 관리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주께서 지켜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직장과 일터에서 월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남편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는 걱정과 염려로 늘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600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로 오랫동안 복용했는데요. 그 합병증으로 입안에 침이 나오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탈수증도 심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모든 분비샘에 염증을 낫게 해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1: 아유,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합병증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

0: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006님, 자가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함으로 인하여 합병증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입에 침이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되지 않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탈수증도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몸을 만져주셔서 모든 분비샘의 염증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아멘. 있게 해 주옵소서. 입에 침이 나오게 하시고 밥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아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다음은 392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포항에 있는 저희 교회는 1년 365일 건빵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서 그 건빵을 구매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하셨어요.
0: 네, 그렇죠. 복음 전하는 데
1: 대단하십니다. 네. 1년 365일.
0: 1년 365일 복음 전하는 일이 네. 얼마나 귀하고 또
1: 목사님
0: 하나님.
1: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0: 그죠. 네. 이렇게 기쁨으로 네. 노방전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셔서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아버지. 3923님 그 포항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있으나 하루도 쉬지 않고 노방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셔서 필요한 재정과 역관과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금빵을 구매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아멘.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간증들이 쏟아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921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켜주셨듯이 저희 딸을 회복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그 딸의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하셨어요.
0: 사랑하는 딸의 그 아픔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9215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는 그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고통할 때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회복해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을 만져주시고 아멘. 치료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된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계속해서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은요. 저희 아내와 저희 동생과 저희 어머니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연 올리셨어요.
0: 네.
1: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좀 심각한 그렇죠. 상태인 것 같아요.
0: 예, 가슴 안에 네.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이고, 아픔의 문제 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

0: 하심으로 또 사랑과 용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익명으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동생과 어머니의 그 관계 속에서 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평화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멘. 귀한 가정을 회복하사 용서의 문을 여시고 사랑의 문을 여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사연들은 내일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부곡교회 남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억압된 분노, 쉽게 말하면 분을 참으면 이게 신체화되어서,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분을 안에 바라지, 밖으로 바라지 않고 안에 두면 이게 몸에 이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암도 만들고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분이나 화를 참아서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 화병이라고 그러죠. 불화, 분노, 욱하는 감정, 질병, 아픔. 여러분, 화병을 영어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병. 굉장히 쉬워요. 화병을 영어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을 영어로 화병이라고 하고, 그 화병의 영어 성경에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이기 때문에 정신의학계에서도 우리말 발음 그대로 화병으로 표기를 한답니다. 주로 이 화병이 누구에게 많다고요? 그냥 한국 사람에게 많다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한국 사람 그대로 이름, 영어 이름도 화병으로.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도 한국의 문화 특이 증후군, 한국 문화 특이 증후군, 이게 화병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mental illness, 정신적인 병, 그렇게 표현합니다. Pent up frustration, 소위 말하면 좌절감, 절망감. 여러분, 화가 뭐예요? 화. 화를 낸다 그럴 때 화를 불화자로 씁니다. 마치 불 일어나듯이. 외적인 감정 폭발을 말합니다. 본능적인, 내 본능적인 생각대로 그냥 표출해버립니다.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일시적으로 감정 나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기대에 어긋나기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남들에게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 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분은, 반대가 아니고 또 다른 개념의 분은, 억울함과 내 쌓인 감정이 내 안에서 응축될 때, 쌓일 때, 지속적으로 그것이 쌓여갈 때, 상당히 이성적으로 내가 좀 참아야지 하면서도 안에 쌓여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거나 정의롭지 못한 상황을 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답답함이 생길 때,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상태, 그걸 분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외부로 터지기 전 상태에 내 안에 꽉 차있는, 대개는 마음 깊은 곳에 쌓이고 뭉쳐있어서 이를테면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잠이 안 온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안의 상태를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는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의 외적인 표현이고, 분은 이건 부당하다고 느낌이 쌓이는 감정, 생각. 다시 말하면 화는 밖으로 표출된 거고 분은 내 안에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20세기 러시아의 신비주의 운동가의 탁월한 스승인 구르지예프가 임종을 눈앞에 둔 자기의 할아버지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너를 모욕하거나 너를 오해해서 그와 다투게 되면 그날 그 일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그를 만나거라. 그 다음날 내 생각에, 그 다음날 만나는 그 사람, 그날 밤을 지나면서 내 생각에 그가 옳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날 그를 만나서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과

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구르제프는 평생 할아버지의 임종 약속을 지켰고 결국 그것을 화를 자아승찰의 방편으로까지 승화시키는 인생의 보석 같은 지혜를 얻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불교에도 삼독심, 세 가지 독한 마음이 있대. 세 가지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탐, 탐할 탐자예요. 탐욕. 라가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 물질적인 부, 명예, 권력, 타인의 애정이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집착. 남이 같이 사귀고 있는 애인을 내가 보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거, 그 탐, 물질, 채워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짜가 눈목자 옆에 참진짜에서 이걸 갖다가 부럽들 진짜, 부럽들, 눈을 부럽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거부하고 거부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그런 짜증,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적대감, 분냄, 화냄, 성냄, 이것이 모두 이 진에 속하는 거다.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주로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이런 성내는 경우가 많죠? 예, 남편, 남편. 그 다음 또 누구예요? 아내에게. 오히려 더 깍듯하게 더 대하고 더 사랑해야 할 남편이고 아내인데 어쩌면 더 쉽게 그렇게 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독이 치라고 합니다. 이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야. 다른 말로 한자로 보면 없설무자의 밝을 명자. 밝음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다. 어리석음, 존재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무지. 결국은 왜 그렇게 탐욕을 내고 왜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무언가를 그렇게 성내며 살아가는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유명한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 세네카가 예수님 태어나던 해에 함께 태어났습니다. 물론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69세로 살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33년. 그런데 그는 화의 근본 원인을 자신의 부당한 대우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화가 난대. 화에 대하여라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책의 첫 머리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뺏겨왔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화는 다른 감정들에 비해 특별히 더 비천하고 광포한 것으로 오로지 격렬한 공격성만 가득할 뿐이다. 화는 상대방을 해할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겨누어진 비수의 칼끝을 향해 덤벼들며 안가품하는 자신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처절하고 철저한 복수를 감행한다. 화는 하찮은 이유로 격분하며 무엇이 옳고 참된지 알아보지 못한다. 화가 얼마나 큰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현대사회는 분노사회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 사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만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화날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틀리면 그냥 금방 화를 내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잘 대해야 할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인데, 자녀들이 제일 쉽게 부모한테 화내고요.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마치 부모들이 자기의 화난 것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쏟아내고 함부로 대하는. 처음 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잉태하였을 때, 그 아이가 출생하실 때 그렇게 금지 옥엽처럼 귀하게 여기다가도 사춘기가 되면 그 아이를 내 마치 감정 해소하는 통로인 줄 알고 쓰레기통인 줄 알고 거기다가 다 막 쏟아내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집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 집. 수많은 사람들은 화가 나 있거나 언제라도 화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스컴,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부지기수의 범죄, 거의 대부분이 분노 때문에 생긴 겁니다.
초대형 사건, 사고, 끔찍한 참상의 배후에는 그

예외 없이 분냄과 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분과 화만 잘 조절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 한 80, 90%는 거의 없어질 것.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될 거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다 화내는 원인들입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사나우면데 제가 경상도식으로 싸나우며 그렇게 한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말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잘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가장 사람들이 화나게 하고 분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가운데 어떤 말요?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이 아니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요? 언제 화나요?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화나는 거. 나만 사랑하는 줄 아는데 보니까 딴 여자가 있다. 화나는 거죠. 나만 늘 잘 따르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마누라한테 딴 남자가 있다. 그건 남편 눈 뒤집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표정관리에 들어가신 분들 이거 다 좀 수상한 분들이 속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속았다. 부모에게 속았다. 형제들에게서 이웃에게 속았다. 거짓말. 거짓말. 결정적으로 화를 분내게 만드는 겁니다.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진실하게 정직하게만 이야기하면 해결이 빠른데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점점 더 화를 키우고 분을 더 키워가는 거죠. 그 다음 구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잘 들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이게 분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내는 것이 감정 자체인데 그거는 감정 분을 내는 감정 자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분을 내야 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매일 뭐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맨날 이런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 오늘도 뭐 하신다고요? 분노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게. 그런데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분노해서는 안 될 일에 분을 내면 안 되고 분노해야 될 일에는 분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어디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만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고 분을 내셔서 예수님도 분을 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배경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초청으로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마리아도 울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예수님은 그 우는 것을 보셨어요. 마리아의 우는 것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기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주셨다는 이 말씀, 헬라의 원어에 엠브리마 오마이, 엠브리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다.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매우 분이 아주 가득하셨어요. 누구를 보고요? 우는 마리아 보고, 우는 유대인들 보고. 그렇죠? 아니에요. 이 구절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유대인들, 조문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죄 때문에 죽게 된, 죽음이 왜 왔어요?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을 보면서 죄와 그 죽음이 얼마나 내 사랑하는 마리아, 내 사랑하는 이 유태인들이 함께 우는 것,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인해서 분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면서 그들을 그토록 아프게 한 그 죄,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든 사단의 괴략, 그것을 갖다가 보고 화를 내신 거죠. 분노의 감정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을 낼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보고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고 누구에게 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욕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을 때, 하나님께 욕이 될 때, 그것은 화낼 일이죠. 누가 막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남들이 막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막 훔쳐도, 그래 잘한다 내 아들아, 넌 어떻게 그런 걸 많이 훔쳐왔니, 그 제대로 된 거예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따귀를 맞았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따귀 맞고 자신이 채찍 맞고 자신이 억울한 일 당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여러분 언제 화를 내십니까? 사람들은 주로 이럴 때 화를 냅니다. 우리 자신이 공격받을 때, 내가 공격받을 때,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정말 너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을 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다른 데로 가거나, 하나님께서 욕 받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께 대한 일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계산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우리는 화를 낸다. 화를 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불의를 보고도 화가 안 난다. 내가 불의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런 의분을 내가 가질 때 내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화나거나 분을 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첫 번째, 내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분통이 터지지? 그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자녀를 키우면서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내가 화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뒤로 물러서서 5분만 더 참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일단 눈앞에 보이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순간적으로 뱉어버리니까 그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있거나 피곤하면 화가 나고 분통이 나죠. 그래서 여유롭게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건데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게 질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 뭐 저는 수많은 질병들을 적어오긴 했는데 그 질병도 말고 내 육체의 건강에도 내 정신에도 내 마음에도 내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제대로 표출하지 못할 때.

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뭐 심리학에서 아이 메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메시지. 나는 당신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많이 좀 궁금하고 불안해요. 당신 손가락 없어? 왜 전화 안 해? 이거 하고 난 당신이 전화하지 않으면 내가 참 불안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전화도 못하나 인간아? 그렇습니다. 내 감정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감정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받아줘야지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상했어요. 아, 마음이 상한구나. 자, 왜 상해? 뭔 상한 일이 있어? 아니, 내가 상하다. 이게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잘 그렇거든. 당신이 상할 일이 뭐 있어? 당신이. 내가 맨날 뭐 돈도 잘 갖다 주고 내가 뭐 남편으로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죠? 많이. 아니, 여러분 집 이야기 하는데 왜 또 내 이야기로만 들어요? 다 우리가 그래. 그냥 감정만 그대로 표출하고 표출한 감정은 그대로 받아줘요. 성경이 그렇게 잘 감정을 표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어떤 감정은 좋고 나쁘고 아니고 감정의 표현은 단지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성내는 것도 천천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질을 내면 성을 내면 화를 내면 그게 문제예요. 근데 내 감정만 그대로 표현하는 건 문제예요. 잠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성내기를 더디 분노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조금 남기지 않도록 묵상하고 난 뒤 뭐 단 몇 초라도 다만 몇 분이라도 생각하고 난 뒤 하는 겁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에도 있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처음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보니까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 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11번째 아이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형들이 이복형들이 10명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복형들 10명은 요셉을 매우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점점 커가면서 꿈만 꾸어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일 마음을 두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들에게 나중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바라의 집에 보디바라의 집에 가서도 또 주인집 마님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노예로 있다가 어디까지? 죄수로까지.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양식을 처음에 가져가고 몇 번 뭐 긴 이야기 다 할 수 없고요. 워낙 요셉이 그 형들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신문하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야,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그래, 옛날 우리 그때 그 우리 동생이 물 없는 웅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안 살려줬더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들어요? 총리 요셉이 다 듣는 겁니다. 총리 요셉은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죠. 일부러 통역을 써서 지금 주고받는데 다 알아듣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 야곱도 죽고 난 뒤에 형들이 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동생이 나를 그냥 우리를 그냥 안 둘 거야. 다 죽일 거야. 자,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하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형들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 죽일 거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야 차마 우리를 못 죽였지만 우리가 옛날에 다 알아요. 지네들도 옛날에 지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알고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신앙

0: 타인의 태도가 뭐야? 우리가 꼭 막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나의 억울함에 대한 화를 내가 풀면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 원수 갖는 것은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이 아시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형님,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의 아들들도 제가 다 기르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제가 총리가 아닙니까? 나 그렇게 원수 갚는 사람 아니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로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우리 가족들을 구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어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화 내지 말고 분 내지 말고 정말 분을 내야 할 곳에 분을 내고 화를 내서는 아니 될 곳은 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힘들어요. 눈앞에 있는 일이 현실이 내게 주는 것이 너무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 내가 손해보아도 내가 수욕을 당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아도 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 때 그것 때문에 의분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분은 일으키되 나의 억울함 때문에 분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감주인부와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6월 4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교회가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배제를 거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역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이주민 교인에게 이름 대신 국적을 붙여 부르거나 언어적 편의를 이유로 예배와 식탁 공간을 분리하는 관행은 한국교회가 친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무의식적인 미세 차별에 속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국은 지난 2일부터 강릉중앙감리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자와 선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공동체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구미국제교회 권주은 목사는 이주민을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 비대칭적인

0: 위계 관계가 고착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목사는 교회의 예배와 리더십,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이주민들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길강목 사무소장은 다국어 주보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통해 교회가 돕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위리 국제선교회 대표 문창선 선교사 역시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이 1억 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소통하는 복음의 연대가 세계 선교를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현재 위로와 치유 중심인 강단 흐름 속에서도 성경 본문과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선포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전국 담임 목회자 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현재 가장 많이 전해지는 설교 주제는 위로와 격려가 47%로 가장 높았으나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할 주제를 묻는 질문에는 목회자의 61%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를 꼽았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설교 방식에 대해서도 담임 목회자 10명 중 6명인 60%가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한편 닮고 싶은 은퇴 설교자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27%에 달해 세대 간 설교 전통 계승의 약화 신호도 감지됐습니다. 총신대 주종훈 예배학 교수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회복이라며 목회자는 성도가 원하는 요구와 필요한 신앙 핵심 사이의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천신대 조성돈 교수는 후배 목회자들이 원로들의 목회 헌신과 장점을 주도적으로 찾아 배우려는 성숙한 태도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쟁과 소속 만능주의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독법조인이 중심이 돼 대화와 경청으로 상생을 이끄는 사법조정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한국조정인협회 회장 문용호 장로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2년 법관 재직 시절 두 사업가의 금전 분쟁을 고아원 공동기부라는 대안으로 해결한 일화를 소개하며 아무리 훌륭한 명판결도 초라한 화해만 못하다는 사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회장은 민사소송의 75%를 조정으로 끝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조정 성공률은 5% 미만이라며 협회를 구심점 삼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송 사건의 절반 이상을 화해로 풀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 회장은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이 형제 간의 화해를 무엇보다 강조하셨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상대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이었다며 정체적 생각이 다른 이들까지 공생해야 할 이웃으로 인정하는 경청의 지혜를 회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지난 2일 미국 하버드대 교목 이금하 박사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한 청년들의 신앙 정체성을 정립하는 특별 체프를 진행했습니다. 강단에 오른 이금하 박사는 인공지능이 결국 인간이 부리는 도구일 뿐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고 선포했습니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역시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학생들이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박사는 지방 청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전교 1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불법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단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교주에게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조직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부터 3년간 신도 5만 명 이상을 책임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1월 신천지 총회 본부를 압수수색해 관련 명부를 확보했으며 고동안 전 총무를 소환해 지시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이단 집단의 정치 권력 침투 행태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답 줄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이란 사람을 통해서 1600년을 걸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각 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간 저자라고도 불어요.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일 뿐 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고 실천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기에 사사로 말하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서 성령이 문제지고 성령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치 모세나 다윗, 바울이 쓴 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요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 토론하고 물고 찍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이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로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목회를 하려면은 이것서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가르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시킨다면 신학자가 성경을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전문적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판도가 다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미지가 전부 다르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신학의 한계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의 저자라고 성경을 아는 것과의 하늘과 땅이요, 완전히 디퍼런트야. 완전히 달라. 성경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기독교 강요 1권 7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좀 뒤늦긴 했지만 SNS에는 이런 짧은 영상이 유행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해요. 엄마가 오늘 슬퍼서 빵을 샀어. 그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는 건데요. 대부분의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무슨 빵?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오늘 슬퍼서 빵을 샀어. 다시 말해도요. 그니까 무슨 빵? 빵 어딨어? 이렇게 빵만 찾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 근데 그 중에 화제가 된 영상은요. 유치원생 아들인데 엄마가 오늘 슬퍼서 빵을 샀어 하니까 왜? 엄마 왜 슬퍼?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엄마의 감정을 되묻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의 대답을 기다리는 걱정스러운 아이의 눈빛을 보는데 제가 다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부모의 감정을 읽고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을 보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자녀가 고맙고 사랑스러운가요? 내 세상을 전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얼마 전 방송사로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7844번님인데요. 저의 사정을 다 아시고 지금의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적은 금액이지만 전파 선교사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문자에서도 같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 문장이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자녀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만 찾고 빵에만 반응할 때 그것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 내가 좀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첫 곡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코스타 워십의 곡이었습니다. 2절의 가사에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드리고 싶은, 작은 기쁨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은 겸손한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어 했을 때 빵만 찾는 아이여도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빵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녀를 본다면요, 어때요? 그 아이가 나한테 위로를 주고요. 아, 내가 그 자녀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더 감동이 되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빵만 찾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문제, 내 형편, 내 필요, 내 걱정이 앞서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내 인생에 치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계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빵만 찾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먼저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녀, 그렇게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입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곳은요,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힘찬 라디오 들어가셔서 사연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지금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 참여하기, 또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하니까요. 그쪽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주시면 또 보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과 같이 했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다고 1047번님 주시면서 저는 늘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주셨어요. 네, 누구나 그래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또 배운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이가 있어? 오, 되게 조그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다니 하고 이게 또 반전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때 우리가 확 마음이 뺏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심쿵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요. 아, 5281번님이요. 초등학교 2학년 손자가 며칠 전에 할머니 오늘 피곤해 보여요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주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나, 그 애기 그냥 둥실둥실 업고 아주 춤추고 싶은 마음이셨겠어요. 작은 손으로 제 마음 알아주는 게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아마 기쁨을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8724번님이요. 극동방송 들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늘 라디오가 곁에 있었습니다. 전파를 통해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전해진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방송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 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이 방송을 통해 찬양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너무나도 놀라운 전파의 사역이죠. 고맙습니다. 7458번님도 저희 어머니 매일 극동방송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셔요. 사람은 잊어도 말씀은 남는다 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자연스럽게 방송과 찬양 듣게 됐어요. 오늘도 좋은 방송에 감사하다고 주셨습니다. 참 극동방송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또 전해지는 방송 같아요. 네, 6195번님 교회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덕분에 편하게 예배 드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참 기쁘더라고요 라고 주셨어요. 와, 주차 봉사 또 차량 봉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일날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반드시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5675번님은 찬양을 듣는데 도중에 눈물이 흐르네요. 아멘 아멘 이라고 주셨어요. 네, 찬양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네, 은혜가 있죠. 오늘 그 찬양의 가사 한절 한절을 잘 들어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빵보다 엄마의 마음을 먼저 살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관련된 은혜의 말씀과 찬양들로 같이 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부모님의 마음도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자녀를 보면 얼마나 예쁘게요.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야 어떠시겠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녀,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만요,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 넉넉히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영적 전쟁에 임하여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하려면 첫째,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9절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라고 해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앞뒤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협공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요. 그런데 요압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군대를 나눕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 요압은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자신은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남은 백성은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합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주도 면밀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요압이 아비새에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고 해요. 이것이 공동체의 전쟁이에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돕고 내가 힘들 때 형제가 와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혼자 잘 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함께 버티고 함께 돕는 것이 믿음입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해요. 요압은 싸움의 명분을 분명히 압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아람 용병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싸웁니다. 명분이 있는 싸움과 돈에 팔린 싸움은 이미 승패가 갈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싸움인지 보아야 합니다. 내 기분과 인정 욕구를 위한 싸움이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가정의 구원,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이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고합니다. 최선을 다해 작전을 세우고 서로 돕고 담대히 나아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라고 해요.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한 그들입니다. 왜죠? 그들은 돈 받고 온 용병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과 돈만 받고 싸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14절에 보니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성읍으로 도망합니다. 용병이 도망하니 전의를 상실한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 없는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떤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습니까? 내 싸움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힘든 지체를 돕고 나도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하려면 둘째, 끝까지 싸우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라고 해요. 한 번 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 다시 모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그래요. 한 번 시험에 이기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뜨리지 못하면 다시 모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늘 반복됩니다. 16절에 보니 하다데셀이 강 건너편 아람 사람들까지 다 불러모아 헬람에 이르고 군사령관 소박으로 하여금 그들을 거느리게 합니다.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더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의 죄성도 그래요. 한번 꺾인 것 같아도 자존심과 혈기와 음란과 열등감은 다시 모여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까지 죽입니다. 세상은 숫자와 힘과 돈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약과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싸움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라고 해요. 패배한 아람 연합군들은 결국 다윗과 화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견고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길로 행할 때 원수의 연합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도

0: 좋아야 할 나라가 있고 끊어야 할 나라가 있어요. 내 안의 암문과 화친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사탄과 협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뒤에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서 계속 재집결하며 공격하는 죄와 유혹은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영적 전쟁으로 지쳐 있나요? 그래서 내가 끊어야 할 암문과 화친하려 하지는 않나요?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자기 안의 대적과 전쟁 중이라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를 때리는 오빠와 그 폭력을 방치하시는 부모님은 제게 버리고 싶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후 아버지는 지인과 의료진, 환우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전도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병 낫는 일 외에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받은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통해 가족이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음을 깨닫고 제 맘대로 죄지으며 산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한 사명대로 살다 가신 아버지의 삶이 해석되어 기뻤고 남은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함도 알게 되었지요. 이후 하나님은 이기적인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효자 남편과 시부모님이 미워서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복수를 했어요 라고 내 안의 대적을 고발하며 나눴지요. 그러자 어느새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세 자녀를 세상에 엄선된 용병으로 키우고 싶은 야망과 전쟁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마다 상전 노릇을 하는 아이들에게 혈기 부리고 싶을 때면 남편이 애들도 예배 데려가야지 라며 마음을 고쳐먹게 도와줍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진치는 아람과 암문을 물리쳐 주시길 주께 기도해요. 믿음의 공동체와 화친하는 자녀로 키우고자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할게요. 저의 적용은 교회를 떠난 언니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며 예배에 초청할 타이밍을 찾겠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모닝버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욕심을 위한 싸움은 결국 지치고 무너지지만 공동체와 가정의 구원,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미움과 열등감, 혈기와 욕심이 계속 재집결하며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내 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탄은 반복해서 공격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혼자 싸우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싸우시길 바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암몬과 아람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재집결하는 죄성을 깨닫습니다. 자존심과 혈기, 욕심과 열등감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만 혼자 싸우게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함께 버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영적 전쟁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과 공동체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내 기분과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한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담대히 싸우고 결과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운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채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1: 네.
0: 하지만 북한도 출산율 때문에 큰 고민을 갖고 있나 봅니다. 여성들에게요. 식량 배급을 더 줄 테니까 아이를 더 많이 낳아라라고 장려하고 있다고 해요.
1: 요즘이 북한에서도 두 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집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0: 예.
1: 근데 북한에서 식량 배급을 더 준다는 이 기준이 무려 5명 이상 출산이라고 해요.
0: 요즘 시대. 네.
1: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한 북한에서 인구도 감소하고 출산율도 감소하는 게 꽤 큰 문제인가 봐요.
0: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사실 떨어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큰데요.
1: 네.
0: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식량 부족, 또 꿈과 희망이라는 것은 기대할

0: 수도 없는 사회 분위기 가운데 자녀를 포기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었는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알게 됐습니다.
1: 그리고 북한뿐 아니라 우리 남한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한 일상 가운데 다음 세대가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0: 아멘.
1: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걱정과 근심보다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0: 아멘.
1: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정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정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런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할게요.
0: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살만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누리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함께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릴 거예요. 샵1069,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얼른 들어오세요.

0: 익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 듣기만 해도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음성으로 찬송 함께했습니다.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조 전해드렸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만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세상을 다들 만들어주고 싶을 텐데
1: 네.
0: 뭐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남북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복음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나라여만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저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는데 2126님께서 다음 세대가 꿈꾸며 자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보내주셨어요.
0: 아멘.
1: 이런 너무나 귀한 기도문 감사드리고요.
0: 네.
1: 이런 한 줄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예.
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네, 복음통일 위해 저도 기도로 함께합니다. 서울 가산동에서 함께하셨고 안성에서 또 광주에서 전남 광양시에서 양평에서 언니도 오셨어요. 자, 포항도 그리고 원주도 강릉도 부산도 얼른 들어오십시오. 우리 251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1: 네.
0: 대전 유성에서 듣고 계시대요. 나라의 경제가 좋아져서 복지가 좋아지면 출산율이 좀 높아질까요? 젊은 세대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맞아요. 집값도 좀 안정이 되고 진짜 요즘에는 다자녀가 두 명인
1: 맞아요.
0: 가정이면 그렇다면서요.
1: 여기 그 대한민국에서는 두 명 이상이 다자녀여서
0: 네.
1: 정책 같은 거 보면 다자녀 혜택
0: 맞아요.
1: 이게 두 명부터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도 이제 두 명 이상을 찾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0: 예.
1: 근데 북한에서 내놓은 정책이 다섯 명 이상을 낳아야
0: 네,
1: 뭔가
0: 사실
1: 해주겠다.
0: 이게 얼마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냐면 북한의 군인들도 식량을 제대로 배급받지 못하는데
1: 맞아요.
0: 다섯 명 이상 낳으면 식량을 주겠다. 거의 안 주겠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1: 아, 그리고 식량만 어쨌든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아유,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됐는데 함께 계속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항에서도 오셨어요. 5130님 반갑습니다.
1: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 믿습니다.
0: 아멘.
1: 2548님도 주셨어요.
0: 자, 우리 남북한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요. 오늘도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목요일은요.
1: 한뼘 차이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보는 퀴즈 시간도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남북의 청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와 나의 어울림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축하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여러분 계신 청취하고 계신 그 지역도 같이 적어서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전해드리려고 했더니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는 아이 하나 둔 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사촌들이 형제들끼리 놀면 외톨이처럼 혼자 있는 거 볼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미어져요 하셨는데 그래요. 하나 막 낳고 하나만 잘 기르자 이런 마음이 크셨을 텐데
1: 네.
0: 이제야 후회되신다면
1: 둘째는 안 될까요?
0: 북녘의 아이를 마음으로라도 좀 입양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뼘 차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 온누리 워십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북한이 고향인 아내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0: 네.
1: 오늘의 퀴즈 북한어 표현 하나가 무슨 뜻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오물정 1069번으로 바로 정답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대화 후에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오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보, 오늘 당신 설거지 당번인 거 알지요? 혹시 꿈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1: 금떼다니. 아니 아니야, 내가 언제 꿈을 그렸다고 그래? 빈둥빈둥해 보여?
0: 아니 무슨 말이에요? 금떼다라는 말 모르나요? 얼른 설거지나 하시라요.
1: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따가.
0: 아하, 이렇게 또 미루고 미루다가 안 하려고 그러죠? 이게 꿈떼는 거란 말이에요. 말은 한다 한다 하면서 맨날 이따가 이따가.
1: 아 자기야, 나 아까 방금 밥 먹었잖아. 이게 배부르단 말이야. 조금만 쉬었다가 밥알 눕혔다가 할게. 응.

0: 안 돼요. 앞으로 꿈때면 벌점 매길 거예요.
1: 벌점? 아, 안 돼. 벌점 매겨서 뭐 할게.
0: 벌점이 3개나 쌓이면 내일 고기 반찬 없는 거예요. 알겠죠?
1: 안 돼. 알겠어. 지금 할게. 지금 바로 할게, 자기.
0: 네. 지금 바로 합니다. 우리 집 설거지는 굼때기 금지.

0: 설거지를 하기로 했으면 남편이 좀 잘 도와주고, 아니, 도와준다는 표현 아니죠. 남편이 하고 해야죠.
1: 그렇죠, 그렇죠. 함께 해야죠.
0: 자, 굼때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알 것 같은 그 의미 아니에요. 자, 굼때다 1번.
1: 동작이 느리다.
0: 동작이 느리다라는 뜻일까요? 2번.
1: 대충 모면하다.
0: 대충 모면하다. 그러니까 어떤 때 하냐면 뭔가 난감하고 하기 싫은 일이 이제 생겨가지고 핑계대고 싶을 그런 상황에 쓰는 말이에요.
1: 아, 근데 이 상황이 오늘 좀 헷갈린가 봐요. 저희가 보기 내드리기도 전에 이 오답을 정답으로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좀 저도 처음에 이런 뜻인 줄 알았거든요.
0: 그렇죠.
1: 이 오답 뜻인 줄 알았는데
0: 뭐 느리다.
1: 맞아요.
0: 네, 게으름.
1: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일을 해야 될 때 아, 참 이러면서 막 그냥 때우는.
0: 네.
1: 이게 몰라 하고서 때우는
0: 야,
1: 그런 의미.
0: 회사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얄미운 사람인데 집안에도 이런 일 있어요.
1: 그렇죠. 대충 이렇게 막
0: 알았어 나중에 할게. 그래놓고 결국에는 손가락 안 하는 확 혼나야 돼요. 자, 굼때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나왔습니다. 1번이
1: 동작이 느리다.
0: 동작이 느리다라는 뜻일까요? 2번이
1: 대충 모면하다.
0: 대충 이걸 피해서 모면하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힌트 또 드리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뭐 숙제처럼 과제처럼 책임이 있는데 그냥 막상 하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리고 아유 알아서 할게. 약간 피 성향이신 분들.
1: 아, 즉흥적. 그리고 이게 굼이 사실 저희는 굼뱅이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이게 좀 금방 때우는.
0: 아.
1: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8804님은 7살 딸이 요거래요 하시면서
0: 맞히셨나요?
1: 대단한데요.
0: 네, 지금 오답이 좀 다른 날보다 많긴 하지만 여러분 예, 문자 보내고 이렇게 참여하고 뭐 또 복음통 위에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굼떼시면 안 돼요.
1: 아, 그리고 8417님이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라고 눈물과 같이
0: 주님 앞에 헌신해야
1: 만한.
0: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 방송 선교 함께 하시고 복음통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대충 이렇게 막 이렇게 미루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1: 그렇죠.
0: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목요일의 코너 이어드리겠습니다.
1: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입니다.

0: 남북한 출신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은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영수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온 폭순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정실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극동 아카데미 출신들 가운데 남한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또는 흥미있어할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7: 여러분 주변에 혹시 탈북민이 있으신가요? 또는 탈북민과 함께 대화나 교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주변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장차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먼저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탈북민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생활해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탈북민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탈북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입니다. 네.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거나 교제를 해봤던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 지금 3만 5천 명.
0: 역시 네. 우리 극도 아카데미 잘 배우신 수료생답습니다.
4: 3만 5천 명.
0: 맞아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도 주변에 왠지 많이 좀 못 만날 것 같아요.
4: 맞아요.
0: 어떠세요?
4: 맞아요.
5: 일단 먼저 탈북민 분들은 본인의 탈북민이라는 거를 많이 밝히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난 북한 출신이다라는 걸 좀 숨기시는 분들이 많죠.
5: 숨기시는 분들도 많고 고향이 뭐 강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탈북하신 분인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4: 그렇기도 하고 남한 분들은 또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노력하지 않으면 탈북민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범위까지 좀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경험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다.
4: 아, 그렇습니다.
0: 네.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탈북민 성도님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8: 네, 맞습니다. 정말 뭔가 밝히지도 않고 심지어 말투도 되게 일부러 서울 사람처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네.
8: 교회 셀에서 탈북민 한 분이 있었는데 저도 탈북민인 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0: 그렇게 좀 숨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5: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저희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렇게 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5: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조선족들 아니 뭐 탈북하신 분들이 뉴스에 간혹가다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먼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있지 않나.
0: 맞아요. 네.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공산권 국가에 살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공사상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0: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우리와는 다를 거다.
4: 그렇죠.
0: 같은 말을 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질적이게 느끼는 면이
4: 그렇죠.
0: 우리
4: 그렇죠.
0: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5: 네. 맞아요.
4: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배우게 된 그 배움의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이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0: 생각의 어떤 구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5: 맞아요. 맞아요.
4: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왔더라도 너무나도 다르고 같은 말인 듯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과 또 함께 살아갈 때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다가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네. 아마 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해야 할 노력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4: 네.
0: 오늘 이 세 분 이분들은 이미 탈북민들과 교제와 교류를 많이 해본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천에서 오신 네. 정실님 네. 어떠십니까? 만나본 탈북민.
5: 탈북민분들 제가 본 분들은요. 네. 정말 순수하세요.
4: 맞아요. 맞아요.
8: 네, 네, 맞아요.
5: 정말 순수하시고 네. 이분 뭐 때가 묻지 않는 어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맞아.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처도 많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맞아요.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네. 한번 이렇게 친해지고 이분들과 어떤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
0: 너무 정이 많죠.
5: 정도 많으시고 네. 또 사람 챙겨주시는
4: 맞아요. 맞아요.
5: 정말 가족이라고 이분들은 아예 생각을 하시면서
4: 맞죠, 맞죠.
5: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잘 챙겨주세요.
0: 오히려 맞아요, 이제 맞아요. 가족들을 두고 왔을 경우가 많기
5: 맞아요,
0: 때문에
5: 네.
0: 여기에서
5: 맞아요.
0: 쉽게 사람에게 또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있어요. 거거든요.
5: 네. 외롭고 하시니까.
0: 네. 네. 순수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다.
5: 네, 정도 네. 많고.
0: 네, 어떠세요?
8: 이게 확실히 여기로 넘어오신 분들은 좀 식구를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순수하시고 또 마음을 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5: 맞아요.
8: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가족처럼 다가가주면 대부분 이제 마음을 같이 열고 또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으면서 좀 가족이 좀 빨리 되는
0: 네.
8: 친밀해지는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순수함이
5: 맞아요.
8: 있다 보니까.
0: 근데 이제 우리도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4: 아,
0: 다가가고 함께 하려는 노력들이 옛날보다 뭔가 조금 어렵고 그렇죠. 힘들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5: 맞아요. 맞아요. 탈북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도
0: 맞아요.
5: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4: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사실 더 공동체를 좀 더 중요시하고 개인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좀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0: 네.
4: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많은 그런 리더들을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네.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탈북민분들과 교류가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있습니다.
0: 네. 또 반대로는 아,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그 공동체 활동이나 함께하려고 연락했는데 그럼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4: 물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물론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해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0: 그래서 그 마음속에 외로움은 있다.
4: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런 끈질김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에게.
5: 그리고 탈북민 분들한테 저희 모임에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거나
0: 이거 중요하다.
5: 네, 같이 그들이 어떤 생활했던 문화나 이런 것들을
4: 맞아요,
5: 같이
4: 맞아요.
5: 나누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4: 맞아, 맞아.
0: 사실은 우리도 좋은 마음에 초대하고
5: 그렇죠. 네.
0: 함께
5: 맞아요,
0: 빨리
5: 맞아요.
0: 어울리게 하고 적응시키려고 네. 하는 건데
5: 네.
0: 그분들이 혹시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5: 그렇죠.
8: 맞아요.
0: 그분들의
8: 맞아요.
0: 어떤 뭐 생활 또 네.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4: 맞죠, 맞죠.
5: 네.
0: 아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5: 네.
0: 시각에 좀 차이거든요.
5: 네.
8: 실제로 탈북민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뭔가 그 우리가 북한에서 배우던 사상 이런 걸 주입하는 거랑 뭔가 너무 다르지 않다.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도
0: 좀 비슷하다.
8: 많이 네. 많이 하시잖아요.
0: 부담스러워하시죠.
8: 네. 저는 오해도 확실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한국 교회가 너무 좀 일적

0: 식으로 탈북민 분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친밀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끈질김도 끈질김인데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되는
1: 맞아.
0: 그렇게 깊어지면 뭔가 그런 게 좀 걷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나오는.
1: 네.
2: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좀 좋지 않은 습성들 가운데 나와 뭔가 다르다. 외모라든지 말투라든지 심지어 출신 지역이 다르면 또는 뭐 요즘에는 학력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구분짓잖아요.
1: 그렇죠.
2: 나누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이 그 가치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지역별로 나뉘는 것들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1: 네. 맞습니다.
2: 특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해야지 우리가 복음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1: 맞습니다.
2: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예.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희 교회엔 탈북민분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네. 저희 교회는 탈북민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드립니다. 남과 북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3: 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탈북민 분들만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점차 함께하는 그런 훈련이랄까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3: 근데 정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마음인 것 같아요.
2: 네.
3: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정말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어찌 보면 다른 자, 나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조금 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갔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또 탈북민분들을 낫다라고 생각하면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르다고도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3: 왜냐하면 그런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좀 더 고민해보려고 있는 것 같아요.
2: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생각을 하자.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는 탈북민 분들, 탈북민 형제 자매들과 먼저 교제를 해보고 함께 생활을 해봤던 극동 아카데미 수료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우리와 비슷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탈북민 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당부의 한마디씩 하시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저는 그 사별 없는 그 안경을 확실히 벗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무의식적으로 다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르고 좀 가치관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피하는데 그걸 벗고 정말 그냥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가족이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저희가 탈북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도 적용할 일인 것 같아요.
3: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1: 네. 네, 저도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탈북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어떤 생활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정말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2: 네.
3: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2: 너무 무거운 사명감도 여러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2: 그냥 가볍게.
3: 맞아요.
2: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었어?
0: 네.
2: 정말. 북한에선 어땠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어땠어? 쟤나 한 주 잘 지냈어?
3: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서로 분명히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게 되거든요.
1: 맞아요.
2: 매주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좀 깊이 품어보시고 주변에 혹시 모를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교회든 또는 옆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탈북민분들을 혹시 만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조금씩 조금씩 한 발씩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의 경험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 됐을 때 큰 문제 없이
3: 맞습니다.
2: 정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해주신
0: 영수,
3: 복순이,
1: 정실이었습니다.
2: 지금까지
1: 너와 나의

0: 생방송 오후 해피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 텐데요. 굼떼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1: 네,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굼떼다 무슨 뜻일지 1번이 동작이 느리다, 2번이 대충 모면하다.
0: 네, 많은 분들이 찔림을 받고 계신가 봐요.
1: 아, 이게 뭐 느려서도 대충 모면해서도 네. 안 되겠지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굼떼면 안 될 것 같아요.
0: 아, 그리고 특히 이 집안일 서로 나눠서 하기로 했으면 회사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일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나는 이거 이렇게 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좀 하기 귀찮으니까
1: 네.
0: 아, 핑계대고 이렇게 그럴 때 쓰는 말 굼떼지 맙시다.
1: 그래서 한 분은 네. 철저하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0: 그럼요, 그럼요.
1: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일도 굼떼게 해서는 안 되고
0: 아멘.
1: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셨는데
0: 네.
1: 사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좀 힌트가 될 거예요.
0: 그럼요. 들어가시면 다른 분들이 남긴 문자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오늘도 남북한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추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저희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 그래서 오늘 이 선물 가운데 어떤 분이 당첨받으셔서 가져가실까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0: 굼때다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대충대충 모면하다.
1: 맞아요.
0: 입니다.
1: 굼뜨다라는 표현 아시죠? 그거는 좀 느릿느릿하는 거고 네. 굼때다는 대충 난감한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을 모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0: 오늘 초등학교가 방학을 했나요?
1: 벌써요?
0: 초등학생 친구들이 같이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1: 네.
0: 방학일지 현장 체험학습일지 아무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2번이요 하면서 또 7320님도 같이 맞춰주셨고요.
1: 네.
0: 아 저도 조금 찔리네요 주님 하시면서 1324님도 정답을 2번이라고 잘 보내주셨어요.
1: 네. 오늘도 저는 굼뜨지 않고 일하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9950님 문자 주셨고요.
0: 고향이 평양인 할머니께서 어린 저에게 느린 동작을 보시며 굼떠 왜 이렇게 굼떠
1: 맞아요
0: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1: 이때는 굼떠가 맞아요. 근데 굼때 굼때다 네. 이거는 모면할 때 대충대충 하기 싫어가지고 미룰 때 쓰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딸 집에 와서 앉아서 OAP데이 들으면서 간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케이블카 다니는 모습도 보고 빨간 등대도 보이는 멋진 집입니다. 정답 2번 같아요. 2144님 문자 주셨는데 어느 동네예요? 이렇게 멋진 동네가 어딜까 궁금합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0: 우리 아내가 대충대충 설거지해요 하셨던 0511님께 좀 위로를 함께 보내면서 선물 네. 보내드리고요. 은혜로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보내셨던 9192님도 드리고요. 아까 그 7살 딸이 맞췄던 그 방송 탔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답장 주셨는데 선물까지 네. 보내드릴게요. 8804님 그리고 제가 좀 더 선정해서 답장 드릴 텐데요.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대문 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뱀 사건을 통해서 본 대속의 은혜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유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4절 하반절을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나옵니다.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광야 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만 중국, 미국, 중동 지역에 가면 광야 같은 사막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 쉴 만한 그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먹일 무릎커녕 사람 먹을

물도 없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를 몇 시간 동안 걷다 보면 금방 마음이 상하고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 한 달, 몇 년, 몇십 년을 그렇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름길을 이용하여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지만 에돔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돌아서 남쪽 광야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입니다.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더라고 좋아했는데 광야를 만나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먹을 것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 길로 인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사막에 사는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리게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의 한 방법으로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의 불뱀은 독성이 매우 강해서 물리면 금방 죽습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은 아우성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구원의 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구리로 만든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쳐다보세요. 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리면 해독제를 준다든가 약초를 준다든가 의사를 보내서 치료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라니요? 이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연 그럴까? 하면서도 초조한 마음으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라고 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의심하면서 아예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하반절을 보면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더라고 나옵니다. 순수하게 믿었든 초조하게 믿었든 불안하게 생각했든 무덤덤하게 쳐다보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다본 사람은 모두 그 즉시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했느냐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사람이지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노뱀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수하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고 하신 그 말씀이 쳐다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처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숨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은 그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의와

0: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노변을 쳐다보는 순간 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같은 표현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노뱀을 쳐다본 그 즉시 살았습니다. 차츰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쳐다본 즉시 나았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영생을 얻습니다. 차츰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나 단계를 통과해야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십자가의 높이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의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되십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려고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6월 7일 주일 오후 7시 포도원 교회에서 귀국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780-28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경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교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신교회에서 제8회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005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 7447

87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왜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체험하셨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을 그분이 똑같이 겪으셨거든요.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진짜로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시험은 받으셨으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시험에 지지 아니하시고 이겨내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시험이 언제 이루어졌나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신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세례는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누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21절부터 보시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막혀있던 하늘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누구의 소리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소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시점에 이렇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분이 왕이시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왕이 되려고 하시는 걸까?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도대체 어떤 왕이 되실까? 그분은 이제까지 있었던 왕들과는

어떻게 다르실까? 그분의 나라, 그분이 선포하신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시점에 있어야 할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누가복음을 쭉 읽어나갈 텐데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분은 어떤 왕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메시아 맞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지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분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있던 다른 왕들과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실은 스스로 메시아라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의 왕 노릇하겠다고, 그들을 로마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고 나섰다가 칼 빼들었다가 로마에게 진압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메시아, 소위 자칭 메시아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대요. 그가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바로 진격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신 곳이 어디였다고요? 광야, 광야. 아무도 없는 사막. 그를 그곳으로 이끈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가 세 가지 질문을 받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셔야 돼요. 그가 왕으로서 받는 질문, 시험, 그리고 그것을 그가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왕이신지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광야에서 겪으신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예.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대놓고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래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굶어 죽게 두시겠어? 그러니까 돌들이라도 떡으로 만들어. 그거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들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내게 좋은 일은 누구에게도 좋아요?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은 누구도 원하셔요? 하나님도 원하신다. 그게 우리가 넘어가기 딱 좋은 포인트예요.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건 내 욕망이 아니고 내 욕망을 따라 하나님도 그거 원하실 거야. 내게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도 좋은 거지. 그렇게 섣불리 정당화하기 전에, 나의 욕망과 필요를 정당화하기 전에 중요한 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씀에 합당한 질문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예수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을, 지탱되는 것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당장 내 필요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높은 데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가졌으니 그랬어요.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대요. 왜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그 이 땅의 권세 잡은 마귀가 말하기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나한테 한 번만 굽히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다 줄게. 한 번이잖아. 한 번. 한 번인데 뭐가 어때?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셨어요. 그가 주권자가 될 것이라. 아니, 주권자가 되려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위와 모든 권세를 다 가진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그분의 것이 될 것이니까 어때? 한번 까딱만 하면 그게 뭐라고? 다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한 번인데.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도 없이 그런 유혹들이 밀려옵니다. 어때? 한 번인데.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한 번만 넘어가면 되는데. 한 번만 속이면 되는데. 한 번만 굽히면 되는데. 내 양심을, 내 영혼을 한 번 팔아먹으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손 안에 쥐어진 그것들이 마귀가 내게 그것을 주어준다고 한들 세상이 나에게 그것을 안겨준다고 한들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내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가치를 따라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방식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용주의라는 탈을 쓰고 우리 앞에 있는 마귀의 유혹을 쉽게 받아들이고 타협합니다. 에이, 어때? 한 번인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개같이 벌어서라도 정승처럼 쓰면 되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같이 번 돈으로는 정승같이 쓸 수 없다. 여러분, 목표가 정당하면 수단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고 정직하게 그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가나안의 그 풍요를 누리던 일곱 족속, 나일강의 풍요를 누리던 애굽, 그들의 신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신들을 섬겨야 너희도 배 두들기며 부국 강병하며 잘 살 수 있는 거야. 바알을, 아세라를, 크모스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욕망을 따라 음란하게 섬겨야 그래야 너희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박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센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우리의 발밑에 짓밟을 수 있는지. 한 개인은 멀쩡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인데 집단과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일에 쉽게 눈을 감는지. 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우리 다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 야,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누구는 피눈물이 나더라도 우리는 부국 강병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그 부국 강병을 위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 흉내를 내고 애굽으로 따라가고. 그럴까 봐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나중에 왕이 생기고 그 왕이 너희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요. 말을 사오고 병거를 사오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기 원하시는 나라는 애굽과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내용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높은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천사라도 보내서 너의 발을 들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실 거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야, 엄청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너를 따르지 않겠냐고.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화려한 능력으로 그 메시아임을 입증해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을 시험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배우게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단한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배워야 될 삶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먹을 것 달라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로 재앙을 자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장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장자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일을 그분이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는 것처럼 그 세례의 물을 통과하시고 이제 장차 모든 이스라엘의 운명을 위하여 그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세 가지 질문에 맞닥뜨리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기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까지 끝까지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이미 이기신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그분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칠 그 모든 시험을, 그 모든 유혹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결국에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분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의와 거룩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응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마귀하고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옥신각신하고 다투지 않으셨어요. 머리띠 두르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용하셔서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시고 마귀가 주는 유혹을, 욕망을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우리가 봤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신명기. 신명기는 뭐예요? 광야 생활 이야기,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 광야에서 배운 이스라엘의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서실 때에 마귀처럼, 세상처럼 지위에 연연하지 않으셔요. 권력을 탐하지 않으셔요. 물질과 인기를 가지고 만들어가지 않으셔요. 오직 그분은 겸손한 섬김의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으로 그의 모든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대부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마 그러셨어요. 치유의 권능을 행하실 때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에게,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생명과 용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무슨 싸구려 약장수처럼 묘기를 연출해 보이시려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위는 과시하기 위한,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길로 그분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원수는 그 길,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로부터 이탈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싸움의 시작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것을 가치 있다 하시는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자기 과실을 부추기는 솔깃한 마귀의 유혹을 오직 말씀으로만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

0: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유혹에 갈등한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자체를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우리는 누구나 광야에 서서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여러분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고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야 학교에 서게 됩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걸맞는 내 삶에 주신 콜링,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중요한 건 그 소명을 이루려면, 나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 소명을 이루려면 도대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참된 영광의 길을 걸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육신이나 마귀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성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마주대하고 그 유혹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그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거기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시작하실 때도 승리하셨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도 승리하셨고, 주님은 십자가까지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광야에 서 있을 때나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칠 때나 십자가 위에 피 흘릴 때나 언제나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 성동교회 장덕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45-5501번 부산 성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가 잠깐 중단됐던 분들, 하나님하고 친했다가 잠깐 지금 떨어져 계시는 분들, 다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라디오로 가까이 가까이 오시고요. 이 시간 입을 벌려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 자리,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라디오로도 듣고 계시는 분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듣고 계신 분 계시죠? 자 여러분의 그 장소,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 아뢰고 기도가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잠깐 떠나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네,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 진행이 됩니다.

0: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그 은혜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르고 싶은 여러분의 찬양 신청곡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후 3시 이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 극동방송의 수신 문자인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한 곡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이면 더 좋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예전에 내가 참 이 찬양 좋아하는데 이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참 뜨겁게 만났었는데 그런 찬양 그 사연과 같이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요즘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이유 사연도 적어주셔도 좋고 그런 거 못 적으시면 제목만 적어주셔도 좋고 여러분의 받는 은혜도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그리고 건반의 안은비 자매님 오셨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일주일 이제 금방 가죠?
1: 네.
0: 금방 갑니다. 예. 어떻게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고요?
1: 예.
0: 요즘에 주위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1: 네.
0: 주위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1: 너무 예. 잘 듣고 있다고.
0: 잘 듣고 있다고.
1: 네. 예.
0: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1: 예.
0: 예.
1: 감동받으신 분도 계셨어가지고 저도 예. 반대로 또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0: 지난주에 이제 우리 찬양하다가 부모님 얘기 나와가지고 네. 우리 집사님 이렇게 울먹울먹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네.
0: 지난주 부모님 들으셨을까요? 이 방송?
1: 안 들으신 것 같아요.
0: 아, 지난주도 못 들으셨구나.
1: 네, 안 들으신 척을 하시는 건지 아. 근데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 들었지만 아유 안 들었다
1: 네.
0: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1: 네.
0: 예. 자 아버님과 어머님을 비롯해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특별히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계신 분들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메말라 있다. 오늘 이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아는 노래든 모르는 노래든 여러분께서 신청하셔도 좋고 운전하시는 분들 신청 못하셔도 그 안에서 부흥회 일일 부흥회로 삼으셔서 소리내서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첫 곡 어떤 곡 가져오셨죠?
1: 네, 미랄 가져왔습니다.
0: 미랄. 아 미랄. 이 참관웅 목사님 옛날에
1: 예.
0: 참 많이 예, 이렇게 방송에서도 소개도 하고 많이 들었던 곡인데
1: 네.
0: 참 오래간만에
1: 네.
0: 접하게 되네요. 네. 왜 이 찬양을 특별히 선택하셨나요?
1: 저 일본 유학했을 때
0: 네.
1: 그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믿어가지고 그 찬양 듣는 그 시대적인 그 찬양이 막 뒤죽박죽인데
0: 네.
1: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그때는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거를 느꼈었는데
0: 네.
1: 이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0: 네.
1: 이 찬양을 좀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0: 미랄 이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고
1: 네.
0: 예수님께서 이제 미랄이 되셨잖아요.
1: 네.
0: 본인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에겐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우리도 미랄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아멘.
0: 쉽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를 더 내려놓고 이런 결심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불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그 받는 은혜 신청곡들 샵 1069번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미랄이 되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 닮는 제자 되기 소망하고 우리도 미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내 욕심대로 내 것만 챙기면서 미랄이 되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1: 아멘.
0: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1: 아멘.
0: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우리의 미랄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이 가사가 참 저는 다가오네요.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이 극동방송, 또 새끼라 이렇게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볼 때 그 영혼 통해서 또 다른 또 열매가 있고 또 있고 참 그 영적인 재미가 있고요. 감사하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 아멘.
0: 자, 지금 여러분께서 문자 또 앱으로

0: 주고 계십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인데 문자도 주시고 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2046번님 반갑습니다. 시흥에서 양평에서 인천에서 예산에서 부산에서 광명 하얀동에서 선물도 잘 받으셨다고 송파에서 침상에서 듣고 있어요. 거동이 어려워 나갈 순 없지만 극동방송 덕분에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예 고맙다고 8383번님도 오셨네요. 비가 오는 곳도 있나봐요. 예, 비 오는 게 상관없이 동성중학교 전도 가요. 차에 막 올랐는데 비가 그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경남 고성에서 듣고 있다고요. 고성에 보니까 경남에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그래요.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복음성가 오신실하신 주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이 곡 한번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컥합니다. 6180번님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생각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곡도 준비를 하셨죠? 집사님?
1: 네. 네. 빛의 사자들이여 라는 찬송가 502장 찬양입니다.
0: 네. 어떻게 이 곡 선택하셨어요?
1: 제가 작년에 그 고등부 찬양 그 수련회 때 찬양을 인도를 맡았는데요. 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마치 청년이 된 것처럼 그런 주님의 힘이 또 느껴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이들이 많이 좀 교회에 멀어지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빛에 주님이 주신 그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 골라봤습니다.
0: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1: 네. 네.
0: 어둠 속에서 영상만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 이게 참 본인도 그 빛으로 나오고
1: 예.
0: 또 이렇게 본인들도 이렇게 전도하는 청소년 청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네.
0: 예. 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 찬송 부릅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중3 말에 친구가 전도해서 다니게 됐던 성결교회, 그때 처음 부흥회라는 집회 때 두 손 들고 따라 부르던 찬양이 있었네요. 40년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그날처럼 뜨겁게 부르고 싶다고 2589번님. 그래요. 예. 어디서 부르시는지 혼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오늘 불러보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제왕절개 수술할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데 수술실에 찬양이 흘러나와서 수술의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어 눈물 흘린 기억이 난다고요. 이야, 제가 아는 우리 원장님들 가운데서 수술실에서 극동방송 트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극동방송을 트는 분들도 있고 예. 이렇게 찬양을 트는 분들도 있는데 야, 거기는 이제 찬양이 나왔군요. 극동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 셋째 아이가 64일째 고열 나서 응급실 갔었는데 이 찬양 틀어놓고 아, 무릎 꿇고 기도하니 갑자기 열이 정상으로 돌아왔었어요. 주가 일하시네 두 분 아시죠? 주가 일하시네. 이따가 한번 주가 일하시네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신실하신 주 신청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잠깐만요. 6765번님 6765번님께서 신청한 곡인데 아,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신실하신 주가 이제 찬송가도 있지만 복음성가도 있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곡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보다 이 찬양을 좀 많이 더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1: 저도 그러니까. 이게 더 조금 예. 익숙한 것 같아요.
0: 예. 그러면서 이제 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더 믿으려고 막 애쓰고 안간힘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샵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들 받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존귀한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첫 찬송 듣는 내내 울컥해서 울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도 울면서 찬양이 참 힘차고 은혜가 있어요 라고 7819번님 미랄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울컥울컥 하셨나봐요. 와, 요새 참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다고 0894번인 아이고 그렇구나. 얼마 전 눈에 이상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보여가지고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아 그렇구나. 눈에 또 이상이 오셨나봐요. 그렇군요. 자, 가산동 일터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미랄 저도 들으면서 같이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네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다고.
1: 아멘.
0: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7095번님 집사님 읽어주시죠.
1: 법원 업무 마치고 운전하는데 새끼라 라디오 예배와 함께하네요. 뜻밖의 선물 같아요. 마음이 평안할 때 나태해지기도 해요. 복음 전파는 누구에게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삶의 무기력을 떨쳐냅니다.
0: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우리 7095번님께서 선물이라고 뜻밖의 선물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또 힘차게 지금 또 도전하면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나신다고 우리 5189번님 오셨고요. 성남에서 우리 택시 기사님. 이 택시 기사님은 우리 새끼라에 올해 초에 전화 연결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방학 중에 계시다가 교회 잘 다니시는 우리 기사님이세요.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아우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아까 찬송 이거 이제 신청곡이었잖아요. 이렇게 제목부터가 딱 이렇게 도전되는 찬양이에요.
1: 네.
0: 내가 일하시네. 내가 일한다.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근데 이제 주가 일하실 때 보면은 광야를 지날 때 일하시거나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아 이렇게 좀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광야에서 일하실

0: 때가 많고, 우리가 빈손됐을 때, 일하실 때가, 빈손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도 있고, 그 마음의 빈손.
1: 네.
0: 예. 자,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 3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또 건반의 아는 비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0505번이
1: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찬양에 근근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 주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길을 여시는 주님 치워주시고 살아갈 힘 주소서 주만 아십니다. 매일 주어진 은혜가 정말 살아갈 힘입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감사합니다.
0: 아멘. 아멘. 아유 그렇구나. 찬양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0505번님 오늘도 더 힘내시고 주님의 위로 많이 받으시고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요새 힘듦으로 내일이 안

0: 되길 바래서 눈 감기 싫고 아침에는 오늘을 맞이하기 힘들어 눈뜨기가 싫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며 밤낮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주시는 새 힘 얻고 싶습니다. 빛나는 아침 맞이하고 싶다고 2491번님. 아 그래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에요. 나만의 예배당 차 아닙니다. 아 그렇죠.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3082번이에요 차 안에서 지금 혼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만의 예배당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장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눈물 난다고요. 앱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뭐요? 넘어가 버렸는데 2782번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원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반 일할 때 새끼라 매일 찾아 들으려 하는데 눈물 난다고. 와 우리 또 기사님께서 창원에서 이 버스 기사님들이 용감하게 이렇게 극동방송을 틀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택시기사님들도 그렇고요.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5721번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주를 찬양이라는 곡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잠깐 이제 아까 로고송 나갈 때 저 이 찬양 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 곡을 좋아하세요?
1: 거의 저는 네. 약간 제 삶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게 도전이 되는 일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험이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유혹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찬양이 약간 이렇게 힘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네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0: 그래요. 네. 이 찬양의 가사가 보면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러잖아요.
1: 가사가 네. 좀 직접적이어가지고 더
0: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전쟁이야 전쟁 뭐 이러기도 하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 모든 것들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이라는 가사잖아요.
1: 네.
0: 예전에 제가 한 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청년 때였나?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 새벽에 딱 그 예배당을 꽉 차고 있었어요. 근데 부목사님께서 아마 찬양 인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새벽에 이 찬양을 인도를 하셨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예배당에서 손을 탁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새벽에 막 부르다가 이 찬양을 딱 불렀는데 와 그때 어떤 그 감동이 아 진짜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구나.
1: 아멘.
0: 그분께 다 맡겨야겠구나.
1: 아멘.
0: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주를 찬양이라는 곡 함께 올려드리시죠.

0: 아까 말씀드린 막 그 상황도 떠오르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찬양했던 그 새벽 시간이 떠오릅니다. 아마 이 시간에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을 아마 소리 높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1: 예, 예. 저도 차에 있었으면 엄청 그러니까요. 불렀을 것 같아요.
0: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1: 아멘.
0: 마음 아프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 6024번님 이렇게 또 오셨고, 날씨는 덥고 꿀꿀하지만요, 라디오 앱이 참 좋습니다.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찬양 함께 하고 있다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또 새끼라를 지금 청취하면서, 또 아이 학원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대기 중에 혼자만의 찬양, 주를 찬양, 1478번님 이렇게 또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8417번님도 오셨네요.
2: 내 안의 중독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영적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0: 그러니까 유독 보면요, 이 라디오 예배할 때 아프시고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고, 원래 많이 듣고 계시지만 이 시간에 더 들으시면서 문자를 이렇게 용기 있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이 시간에 다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신청곡들 지금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 자, 어떤 거를,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요. 부산에서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오늘 가족하고 경남 하동 갔다 오셨다고. 오고 가는 길 예배 장소가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긴 방학이었던 남자친구가 어느새 제 옆에 같이 교회에서 집사이자 어린이 부장이 되었네요. 와,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0: 8417번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8417번님 그 옆에서 이제 옆에 어느새 옆에 남편이란 얘기인가요? 그러겠죠?
1: 예. 예.
0: 남자친구가 어느새 남편일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이름하고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 읽었던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이 있는데요. 야, 오늘 보니까 이 곡도 예전에 많이 불렀던 네. 이 찬양 아시죠?
1: 네.
0: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게 이제 후렴구가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해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 아멘.
0: 이렇게 고백했던 그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 바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예전에 그 두란노 찬양 아세요? 경배하 찬양?
1: 아, 네.
0: 큰 장소에서 예. 뭐 그 하영인 선교사님.
1: 네네. 네.
0: 정말 많은 분들하고 막 떼창으로 이걸 막 불렀던 그 기억이 있어요.
1: 네.
0: 예수는 그리스도.
1: 아멘.
0: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날을 꿈꿔봅니다. 꿈꿔봐요.
1: 아멘.
0: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많은 신청곡들 다 하지는 못하지만요. 마지막 곡은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의 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이 정말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이랍니다.
1: 아멘.
0: 주 예수와 동행하니 천국이래요. 천국.
1: 아멘.
0: 네. 자, 동탄에서 엠버스 기사님 잘 듣고 계시고 야, 경남 창원에서 예 듣고 계십니다. 40년쯤에 아 사랑의 종소리. 아 이것도 정말 옛날

외삼촌이 집에 오셔가지고 가끔 불러줬던 찬양이라고. 강릉 갔다가 집에 가시는 길에도 3532번님도 오셨고요.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소개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또 저희가 라이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방학인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교회로 쉬고 있는 방학생들 방학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후에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건반의 아는 비 자매,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 요 말씀을 왜 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고 신학자고 목회자죠. 그런데 내가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것을 왜 잡지 못했느냐고, 학문성만 쏙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웃겨먹고 사느냐고. 칼빈, 누터, 쭝잉그리, 아브람 카이퍼, 요한 위슬레 선생, 이 영성이 있었다 이거. 영성이, 학문도 이제 그 바탕 위에 영성으로서 말씀하러 무릎 꿇고 책을 쓰고 메시지를 전할 때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요.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요. 내가 왜 학문을 무시해? 하려야죠. 배워야지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역시 학문과 영성이 겸비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다. 또 5대 솔라, 칼빈이나 증근이나 루터의 5대 솔라 있잖아. 성경을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냈다. 믿어야 된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로만 그것만 뭐요? 말로만. 실천을 안 했는데. 교리적으로만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7대 운동이 거기서 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 내 심은 은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야, 네 속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임재했을 때에 자유함을 얻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하는 거요. 목회일 때 귀신 들리고 병자

0: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는 새 일이라고 하면 거창한 변화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일, 또 큰 기회,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성공 같은 것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은 어쩌면 그런 것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 또 지쳐있던 사람이 다시 활짝 웃게 되는 것, 또 포기하고 싶던 마음에 다시 새 소망이 생기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매일 똑같은 또 익숙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새로운 은혜를, 새 일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오늘, 그리고 또 남은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강중현의 음성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 설치하시고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 자유롭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의 말씀 카드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3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비체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임공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출고할 것을 주님께로 아시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꾸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순서로 꾸며갈까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대구 협성경복중학교 잔디광장에서 진행한 영남권 전도대회 실황으로 함께할 텐데요. 부산, 대구, 창원, 울산, 포항 이렇게 영남권 5개 지사가 함께 연합해서 준비한 전도대회입니다. 이날 7,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508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뜨거운 현장 오늘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강사의 미국 텍사스 프레스톤 우드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유일한 길, The Only Way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또 통역에는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함께 복음의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린 후에 이 뜨거운 현장 영남권 전도대회 실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실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 성가대입니다. 지인은 범어교회 이창호 안수지사님 그리고 범어교회 오케스트라입니다.

0: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지역 방송을 통해서 운영위원장님들과 직원들 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강사는 닥터 잭 그램 프레스턴 우드 베프티스트 처치 미국에서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로 들어가는 교회 중에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는데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닥터 잭 그램 목사님 통역은 김요셉 목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Good afternoon, everyone. It is a privilege to be here with you today.
2: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We flew all across the ocean just to be with you this afternoon.
2: 오늘 위해서 태평양 건너 날라왔습니다.
1: This is my first trip to Korea.
2: 제가 70몇 세인데 처음 한국 와봅니다.
1: And I love your beautiful country.
2: 근데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

0: 세상에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1: It is a beautiful, it's a beautiful place, but more importantly, beautiful people.
0: 나라도 아름답고 경치도 아름답지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 I've never seen such great hospitality.
0: 이렇게 환대받아 본 적도 제 인생 처음입니다.
1: There is a lot of love in the churches and the people of God in this country.
0: 이 나라에 와 보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I like what is said on the sign at the back, which says, "When a person meets another, great things happen." But when a person meets God, miracles happen.
0: 뒤에 사인 하나 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1: Yes. And this afternoon, I want to speak to you about that miracle, the greatest miracle of all, the miracle of the new birth.
0: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기적,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기적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1: Jesus said, "You must be born again."
0: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1: There was a well-known preacher who was always preaching on the subject, "You must be born again."
0: 거듭나야 된다고 설교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1: He preached it over and over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0: 설교할 때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1: Someone asked him, "Why do you always preach on you must be born again?"
0: 왜 거듭나야 된다고 설교하십니까라고 누가 물었습니다.
1: And he said,
0: 그의 대답은
1: "Because you must be born again."
0: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And the new birth is the message and the miracle of the Bible.
0: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1: In 1 Peter chapter 1, we are told that we are born again by the resurrection unto a living hope.
0: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1: We all need hope.
0: 여러분들 지금 어느 때보다 소망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1: We live in a very hopeless world.
0: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 People are without God and without hope.
0: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So they are living without purpose, without meaning for their lives.
0: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1: Spiritually dead.
0: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 Dead on the inside.
0: 안에가 우리 내면이 다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 The question is often asked, is there life after death?
0: 사람들이 묻습니다. 죽고 나면 다른 삶이 있냐고.
1: And yes, there is life after death.
0: 죽음 후에는 반드시 또 한 삶이 있습니다.
1: But there's another question, and it is there life after birth?
0: 그런데 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나고 나서 또 삶이 있을까요?
1: Is there life after life?
0: 생명 다음에도 생명이 있을까요?
1: What I'm saying is that many people are living, but they don't have life.
0: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They are breathing, but they do not have life.
0: 숨은 쉬고 있지만 진짜 살아있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 There is a search for meaning in this world. You are on a search for meaning and purpose in your life.
0: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1: It's the big question. Why am I here?
0: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왔을까?
1: And where am I going?
0: 나는 이 땅 이후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1: So many people are just living their lives without God and therefore without hope.
0: 하나님 없이 산다면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1: Dead on the inside.
0: 아내가 죽었습니다.
1: The Bible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0: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1: That's talking about spiritual death.
0: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 And every person who is born is spiritually dead.
0: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1: We need life.
0: 생명이 진짜 필요합니다.
1: Spiritual life.
0: 영적인 생명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You have physical life. You have physical life, but do you have eternal life?
0: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1: You say, is it possible to know if you have eternal life?
0: 아니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를? 라고 어떤 사람 묻습니다.
1: And the answer is yes. You can know for sure that you're going to heaven.
0: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0: 있는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1: The Bible says these things are written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0: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1: You can be as sure for heaven as you were already there.
0: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실 수 있으십니다.
1: Do you know that if you were to die today that you would go to heaven?
0: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죽으시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1: If you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or if you're not certain that you have eternal life that you're going to heaven, then please listen very carefully over the next several minutes.
0: 혹시 그 대답을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몇 분 동안 경청해 주세요.
1: I so appreciated the music of these beautiful children and the great choir.
0: 오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저 큰 합창단의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1: The children's choirs from here have sung in our church over in Texas.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저희 교회 와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1: And they have blessed us in so many ways.
0: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 If you are going to go to heaven, you must become a child of God.
0: 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 And the Bible says, as many as received him, Jesus, to them gave he the right to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0: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어린아이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 Now some people think that every person is a child of God.
0: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But not every person is a child of God.
0: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진 않습니다.
1: You say, well, everyone was created by God.
0: 하나님 다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 Yes, everyone is created by God, but not everyone is a child of God.
0: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I have two beagle dogs that I love, but they're not children of God.
0: 우리 집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1: You can be alive,
0: 살아있다고,
1: physically,
0: 육체적으로 생명이 있다고.
1: But you are not an animal. You were made to know God. You were made to experience God in your life.
0: 진화론은 우리를 동물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1: And an old man by the name of Nicodemus came to meet Jesus by night.
0: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1: His name was Nicodemus.
0: 그 이름은 니고데모.
1: He was a very religious man.
0: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1: He was a Pharisee.
0: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 A rabbi, a teacher of the law.
0: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1: But there was a hole in his soul.
0: 그런데 니고데모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 He wanted to know more.
0: 더 알고 싶었습니다.
1: He had seen Jesus perform miracles.
0: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1: he had heard Jesus teach.
0: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1: and he said, "You must be a teacher come from God, because no man could teach and do miracles as you've done these miracles, Jesus, unless God was with him."
0: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당신은 영락 없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1: Jesus responded to him b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0: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요.
1: The older man was confused. He said, "How can an old man enter into his mother's womb again and be born?"
0: 이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1: And that's when Jesus began to speak to him of a spiritual birth, not a physical birth, but a spiritual birth.
0: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 And this spiritual birth comes to everyone who puts their faith and trust in Jesus Christ.
0: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 This man was not only a religious man, but you know, religion can't get you to heaven.
0: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하나님 자녀가 되거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1: Religion is a ladder in which people are trying to climb into God's presence.
0: 이 종교는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1: And religion is a system of works.
0: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1: But we're not saved by doing good things and climbing a religious ladder.
0: 종교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1: And Nicodemus and every one of us need to learn that lesson.
0: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1: Nicodemus was not only a religious man, he was a very respected man.
0: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존경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 Everyone in the community loved Nicodemus.

0: Nicodemus.
1: 니고데모는 다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0: When he would pass by, people would bow down and say, "Hello, Dr. Nicodemus."
1: 그 니고데모가 지나가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0: But even though he had position and power,
1: 그에게는 지위와 명예와 능력이 있었지만,
0: Jesus said, "Don't marvel, Nicodemus, that I say to you, you must be born again."
1: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0: So you could be a very religious person. You could be a very respected person in your community.
1: 종교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0: And yet, you must be born again.
1: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0: What does it mean to be born again?
1: 다시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It is the experience that is so powerful, so miraculous, that when you trust in Christ and are born again, it is like your life begins brand new. You have a brand new life.
1: 다시 태어난다는 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마치 아기가 인생에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0: And this life transforms you.
1: 이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0: From the inside out.
1: 우리의 변화는 안에서부터 겉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0: It's not just modifying our behavior or changing our behavior.
1: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0: But it's a miracle that takes place within the human heart.
1: 인간의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0: So Nicodemus was a religious man and he was a respected man, but he was a restless man.
1: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영혼에는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0: We know he was restless because he came to Jesus by night.
1: 그의 마음 속에 불안함이 어디서 입증되냐면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기 때문에.
0: Sometimes we read this story in John chapter 3 and ask, why did he go to see Jesus at night?
1: 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으러 왔을까요?
0: And some would say it was because he didn't want to be seen with Jesus in the day.
1: 낮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0: Because he was a religious man and because he was a respected man, he didn't want to, they say, get in the presence of Christ who was controversial and presented himself as the Messiah, the Savior, and many rejected him. So Nicodemus, some would say, he came to Jesus by night because he was afraid.
1: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밤중에 온 것이 다른 사람 이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But I beg to differ with that opinion.
1: 그런데 저는 그 의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I believe Nicodemus came at night because he had questions that couldn't wait till the next day.
1: 저는 니고데모가 밤에 온 이유가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예수님한테 꼭 와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밤중에라도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믿습니다.
0: And so he came to Jesus when he could at night, and this was often the time when people would have conversations after dinner as we do today. And so after dinner, in a casual conversation, Nicodemus began talking to Jesus, and Jesus began talking to Nicodemus.
1: 저녁을 먹고 그 전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0: And this is when Jesus said to him, you must be born again.
1: 그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0: When you know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you can know the life that He gives.
1: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0: How can Jesus claim to give life?
1: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주실 수 있냐고 누가 물어봅니다.
0: What is there about Jesus that gives Him the right to offer life?
1: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가졌길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까?
0: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the Savior of the world.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구주이신 줄을 믿으시면 생명 주실 수 있는 것도 믿게 됩니다.
0: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1: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0: But that wasn't the end of the story.
1: 이야기의 끝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0: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1: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0: This is the miracle that we celebrate at Easter.
1: 부활절마다 이 기적을 우리는 기념합니다.
0: But the resurrection is not just an Easter message.
1: 부활은 그렇지만 부활절에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0: The resurrection is the message.
1: 부활은 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0: If Christ is not risen, then we're all dead in our sins.
1: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0: But just as we sang a moment ago, because Christ lives, we will live also, because He lives.
1: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0: So we proclaim Jesus.

0: as Lord.
1: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0: Because he rose from the dead.
1: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0: He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though he be dead, yet shall he live.
1: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0: And so we can say,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1: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죽어도 우리는 후환이 없습니다.
0: This is the life you are reborn to live.
1: 이 재거듭난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인 것입니다.
0: And when you are reborn, then you really begin to live.
1: 우리가 거듭나야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0: God gives you peace in your heart.
1: 마음속에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0: He forgives all your sins.
1: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알게 됩니다.
0: He lives in you.
1: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0: In fact, the Bible says the same power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lives in you.
1: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The apostle Paul said to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1: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겠다고요.
0: Because we are dead, we need life.
1: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합니다.
0: And we are then saved.
1: 우리의 구원은
0: because of the resurrection.
1: 부활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What does it mean to be saved?
1: 구원받는 게 무엇일까요?
0: First of all, it means that all of our sins are forgiven.
1: 구원의 기본은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0: And we've all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0: We sin as children, we sin as adults.
1: 어렸을 때도 죄를 짓지만 어른이 돼서도 죄를 짓습니다.
0: In fact, the Bible says that we were born in trespasses and sins.
1: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0: No matter how good you may be,
1: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0: or your reputation,
1: 명예가 있더라도,
0: you are born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
1: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십니다.
0: And it's in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that you're made alive again.
1: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0: And to be saved means that every sin, past, present, and future, is forgiven.
1: 부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Not only the sins of your past,
1: 과거의 죄만이 아닙니다.
0: But even the sins that you will commit in the future.
1: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0: The blood of Jesus Christ, God's Son, cleanses us from every sin.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불의로 우리를 깨끗케 하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0: Jesus went to the cross to die for your sins.
1: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입니다.
0: To take your place.
1: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0: The Bible says he who knew no sins became sin for us.
1: 죄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0: That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1: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0: Do you know what that means?
1: 무엇인지 아십니까?
0: That means that God took your place, that Jesus took your place on the cross.
1: 우리가,
0: and when he died for you, your sin, your judgment, your pain, your hell. He took your place.
1: 우리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우리로는 매달리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0: He died a death he did not deserve so that you could have a life that you did not deserve.
1: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0: So to know the new birth and to be saved means that all your sins are forgiven. You no longer have to live in guilt.
1: 더 이상 죄의 올무에서 죄책감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0: You don't have to die and go to hell separated from God forever.
1: 영원히 하나님과 헤어지는 지옥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0: You can be forgiven forever.
1: 영원히 용서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0: So to be born again, to be saved means not only are all your sins forgiven, but it means that God is now in your life. Jesus lives in you.
1: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0: You are born again unto a living hope.
1: 새로운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0: So there is joy and there is peace and there is love.
1: 기쁨과,
0: because Christ lives in you.
1: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예수님이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He is alive in you.
1: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0: His spirit lives in you.
1: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0: And therefore, You are saved not only from death, but you're saved to live. You're saved to live brand new life.

0: 모로부터 해방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잘 살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The Bible says if anyone be in Christ, he's a new creation.
0: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1: All things are passed away and everything becomes new.
0: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 So when you are born again, you can know that all your sins are forgiven, that you have hope.
0: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 You can know that Christ, that God is alive in you.
0: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And there's something else.
0: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1: You can know for sure that you're going to heaven.
0: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1: These things are written God's word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0: 성경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shall have eternal life.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영혼과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1: Are you born again?
0: 거듭나셨습니까?
1: Jesus concluded the conversation with Nicodemus with one of the most famous scriptures in all the Bible.
0: 성경이 말하는 그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1: It is in John's Gospel, chapter 3, at verse 16.
0: 요한복음 3장 16장.
1: For God so loved the world.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 That he gave his only son.
0: 독생자를 주셨으니.
1: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0: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1: But have eternal life.
0: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1: So this tells us number one that God loves.
0: 저기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1: God so loved the world.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1: And that means that he loves you.
0: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1: Of the 8 billion people on earth, God loves every person.
0: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1: Every person from every nation, God loves.
0: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한 분씩 사랑하십니다.
1: And God loves you.
0: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 You can put your name in that verse. For God so loved and insert your name there. God so loved you.
0: 우리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김요셉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각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God is love.
0: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1: and God demonstrates his love towards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0: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확증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1: So because God loves, God gives.
0: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세요.
1: He gave his only son.
0: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1: He gave his son, his life for you.
0: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 When Jesus was dying on the cross, he cried out,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0: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 How is this possible?
0: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1: How could this happen?
0: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 That God would forsake his only son.
0: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1: Because at that moment Jesus was bearing the sin of the world.
0: 유리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1: And holy God turned his back on his own son.
0: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 And he did this for you.
0: 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1: He gave his son. He allowed him to die for our sins.
0: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1: He gave his son for you.
0: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1: This is why eternal life is not earned or deserved.
0: 영원은 영생은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1: It is a gift from God.
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 The Bible calls this grace.
0: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1: God's amazing love and grace.
0: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놀라운 은혜.
1: So God loved and God gave.
0: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1: And therefore we believe.
0: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 Because when you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0: 주 예수를 믿으라.
1: And to believe is more than intellectually to believe. To believe in your head.
0: 머릿속으로 그냥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1: or to believe because someone else believes.
0: 다른 사람이 믿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1: But that you personally believe.

0: Jesus Christ to be your Lord and your Savior.
1: 내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는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0: That you would no longer trust in yourself and your good deeds.
1: 내가 잘할 수 있고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내 구원을 이룰 거라는 걸 믿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0: But trust in Christ and Him only to be your Savior.
1: 오직 예수님만 의존하셔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0: There is no other Savior.
1: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0: Jesus said in John 14:6,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1: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So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saved.
1: 예수님을 유일하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0: God loves, God gave. We believe, and then we live.
1: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삽니다.
0: This is the life you were reborn to live.
1: 이것이 거듭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0: I'm going to ask that every head be bowed and every eye closed.
1: 우리 모두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0: The Holy Spirit is in this place.
1: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0: I preach the gospel. We share the good news as best we can.
1: 지금 짧은 시간에 저는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제 능력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0: And now is the time for you to respond.
1: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0: To personally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your Savior.
1: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0: That you would be born again.
1: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0: And receive this new life.
1: 이 생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You can become a miracle right now.
1: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했던 충만하신 역사가 국동방송 창립 70주년 기념대회 영남대회 모든 모인 사랑하는 성령님들 위해와 극동방송 위해와 영남권 교회 위해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 위해와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대구 협성경복중학교 잔디광장에서 진행한 영남권 전도대회 실황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번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서 지역교회와 또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더 넓게 열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됐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마커스 워십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 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0: I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영국의 성자라 불리는 윌리엄 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묵묵히 손을 내미는 낮아짐의 신비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수를 덮어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양보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안에 가득 찼던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주변이 진정한 평화로 물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체력과 달란트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굶주린 이웃, 외롭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들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 생각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나의 가치관과 습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영접하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자연이 세상 영광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면 자연이 세상 향락을 따라가게 되죠.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가슴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는지, 내 얼굴에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온천교회 노정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축제, 이렇게 복된 행복 축제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나가실 때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 온천교회에 웃는 교회, 더 웃는 이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는다는 건 행복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얼굴이 조금 굳어 계시는데 이렇게 밝게 웃고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살면서 웃음이 피어나는 복된 날, 복된 인생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희소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소 자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뭘것 같으세요? 돈? 건강? 그런 거는 사실은 잃지만 다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소 자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데도 시간은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흘러가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5월 달에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셔서 여기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우리 가장 소중한 희소 자원을 여기서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 시간이 합당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인생에 정말 진정한 행복과 내 인생이 좀 많이 웃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살수 있을까? 같이 한번 말씀을 잠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래서 이런 행복을 좀 알아가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세상에 나가보면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저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하는데 진짜 행복해지시려면요. 왜 인간이 불행한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행복을 먼저 찾지 마시고 왜 인간은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첫 번째가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셔. 저 사람은요 예수제보다 훨씬 더 법도 잘 지키고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잠깐 보셔서 그렇지 그 사람의 속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본인이 잘 압니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있으면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 조금 벌고 권력을 가지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잠깐은 기쁠지 모르지만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얼굴이 자연스럽게 찌그러지기 시작하고 기분 나쁜 일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거리를 벌려놓는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뿌리가 잘려나간 나무 둥지를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멀쩡한 것 같은데 쭉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점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웃음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목마름이다. 물을 못 마시면 어떡합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영혼에도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목마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인간과 인생의 삶을 비유할 때 양이라는 동물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 양이라는 동물은요 여러분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을 왜 양으로 비유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이라는 동물이 가지는 세 가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삶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딱 눈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제대로 잘 보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를 자꾸 갑니다. 그리고 또 양들은 또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양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보이니까 막 따라가면 그런 줄 알고 다 쭉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곧 다 죽게 됩니다. 왜?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양들이 엉뚱한 데로 가면 목자가 아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그래서 그 불안의 소리가 매매하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양이 그런 겁니다. 두 번째가 고집불통입니다. 그래서 한번 길을 잘못 들었어도 아이고 다른 길로 옮겨야 되겠네 해야 되는데 막 그 길로 가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웅덩이나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치명적인 체형이 있는데 조금만 먹어도 양은 금방 뚱뚱해지면서 문제는 발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몸도 뚱뚱한 데다가 발목이 짧아가지고 어떤 조금 움푹 파여진 웅덩이에 잘못 탁 들어가면 자기 혼자 힘으로 못 나옵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게 되면 금방 배에 복수가 찹니다. 그러면서 배가 불러오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죽는 게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양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자기는 뭐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그냥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양이 제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 목자가 자 이렇게 인도를 해줄 때 가장 복된 삶을 삽니다. 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들을 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 내가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순한 양처럼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 앞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평생을 옥죄고 내 삶의 불안함과 항상 염려와 뭘 가져도 편안함이 없는 삶, 이런 죄와 고통의 웅덩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다고 착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목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이런 양처럼 살아가는 각기 제 길로 그냥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야말로 유일하게 내가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가장 좋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 우리가 불행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시고 압도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소련 연방의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큰 지진이 한번 났었죠. 아, 방송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지진에 그 무거운 콘크리트 속에 엄마 수잔나라는 이름을 가진 엄마와 그의 4살짜리 딸 다이아나가 함께 깔렸습니다. 이 4살짜리 아이가 그 어둠의 그 콘크리트 속에 갇혀서 갈증 때문에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엄마, 나 물 한 모금 주면 안 돼? 엄마, 나 목이 너무 말라. 입술이 타 들어가는 그 어린 딸을 보면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콘크리트 어둠 속에서 엄마가 이제 계속해서 눈을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유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유리 조각이.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손끝과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찢어서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목이 마르다고 엄마에게 아주 가녀린 목소리로 애원하는 그 아이에게 꾹꾹 눌려서 자기의 피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피를 혀에 대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그의 피를 이렇게 묻혀서 먹이면서 살렸던 그 모습 속에서 이미 구제대가 왔을 때 어머니는 피고름과 그 지친 몸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 역시 거의 죽어가던 상태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과 어머니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그 방송이 전 세계에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었던 그 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달려 죽으시고 이분은 그냥 손목에서 피를 조금 흘리신 것이 아니라 6시간 동안 살과 그 물과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을 내셔서 오신 여러분들이 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꼭 듣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딸이 살아났던 것, 그 어머니의 그 고통 가운데 쓸렸던 바로 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소유를 많이 가져서 인간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로 될 때 행복해집니다. 오늘 하나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을까? 소유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관계가 좋아질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손녀가 이제 10월 달이면 둘째가 태어납니다. 최근에 우리 딸이 동영상을 이래 보내주는데 우리 첫째 손녀가 저 아버지 차에 앉아가지고 싸구려 선글라스를 딱 끼고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아, 나는 세계적인 모델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주책도 유분수진, 저거 손녀 절의 자랑을 하네 이렇게 하시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 나는 세계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할아버지 보기에는 이게 완전히 세계적인 모델이, 세계적인 명품 안경 끼고 자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왜 싸구려 안경이 우리 손녀가 끼면 명품처럼 보일까요? 바로 그게 자기의 피붙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바로 이런 관계의 세계로 봐야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내 피붙이니까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와 거짓말하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버느냐, 네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네가 얼마나 예쁘냐, 이런 걸로 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싸구려 5천원짜리 안경을 들었다 놨다 해도 그게 다 내 피붙이기 때문에 명품처럼 보이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행복은 관계입니다. 관계.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행복을 자꾸 소유해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온천교회가 매년 이런 축제를 꼭 오래 합니다. 저희들이 이 가정의 달 오래 왜 이런 축제를 꼭 하느냐. 행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우리 예수로만 행복한 교회, 온천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온천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축제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교회 와서 좀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나가실 때 보세요. 우리 교회 표가 보면 웃는 교회, 더 웃는 이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접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주변의 우리 온천 성도들을 통해서 자꾸만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따 마 자꾸 오라 하노.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여러분 공항이나 기차역에 가보셨죠? 그러면 아주 반갑고 기다리는 사람이 오면 어찌합니까?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이걸 영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 보세요. 세상이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수 좋다는 거, 뭐 예수제들 항상 이야기 아끼고, 뭐 교회 좋다는 거 온천교 성도들 다 지자랑 다 하는데 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고, 정말 예수님이 좋고 또한 우리 온천교회가 좋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적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탁

타시면 스튜어디스가 교육을 하잖아요. 비상시에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니까 산소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막 이제 비상 사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는데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누가 제일 먼저 써야 합니까? 어머니 어찌 생각하십니까? 애들 먼저 써야 됩니까? 아, 어머니 참 좋으시네. 근데 그 스튜디오스들이 산소 마스크를 누가 제일 먼저 써야 합니까? 내가 제일 먼저 써야 합니다. 그래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고,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예수제들 엄청 이기적이네. 거기 내려오면 알을 씌워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쓰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누굴 둬야 되는 겁니까? 아이를 안 두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제들은 매일 저것들만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 하는데 지나 잘 믿지 이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소 마스크가 딱 내려오면 마치 다른 사람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도 당장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마음은 너무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가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비행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누가 제일 먼저 써야 된다고요? 내가 제일 먼저 쓰는 것은 이기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가 좋고 아무리 뭐 온천교회가 대단하고 뭐 이래도 일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산소 마스크를 꼭 쓰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영적 산소 마스크를 쓰면 뭐가 그래 좋소? 그렇게 질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산소 마스크를 딱 쓰시면 첫 번째가 나를 괴롭히고 원인 모르게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던 내 영혼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지 알지. 이렇게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의 산소 마스크를 쓰심으로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이 뭔 줄 아십니까? 영양제가 아닙니다.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잠을 못 자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멜라토닌 계통의 약들을 한 움큼씩 먹어줘.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세계적인 강국이라고 하는데 수면제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다 불안하고 염려하기 때문인데 그런 우울증 모든 염려 불안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영적 산소 마스크 쓸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게 기쁨이 있고 웃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악한 마귀의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던 악한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이 마귀 같은 게 어딨노? 겁주지 마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I하고 로봇이 달리고 과학의 시대인데 무슨 악마가 어떻고 뭐 사탄이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악한 영이 제일 먼저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고 천사고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유도 없이 고통당하고 병원에 갔는데도 의사는 멀쩡하다 하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또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수면제를 먹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바뀌어져가는 역사.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결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거는 경험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해 봐야지 알 수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복축제 하면서 꼭 한 번씩 드는 예입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100살입니다. 100살. 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내 어릴 때 굿, 무당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무당이 와가지고 막 생 난리를 피우곤 하는데, 뭐 그런데 이제 옛날엔 다 못 살아가지고 무당이 막 굿을 하면요, 저거 집에서는 안 하는데 옆집에 영적 기운이 우리한테도 좀 올까 해서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막 구경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다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굿을 안 하더라고요. 어, 어머니 옛날에 그 굿하다고 안 했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 아버지 어디 장례식 갔다 오면 막 손에 소금 쥐고 막 우리 아버지한테 뿌리고, 내 지금도 다 기억나거든요. 그러다가 이래 교회에서 하는 전도축제 친구 따라 이제 교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계신 어른 신점을 딱 긴장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내가 아들이니까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진짜 열심히 믿으시더라고.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지. 문제는 너무 행복해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조금 우리 어머니 많이 피곤하게 했거든요. 근데도 신앙생활 안 돼서 우리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지금 100살이 됐는데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의 건강 비결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운동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그리고 그냥 새벽 기도하고 예수 믿고 치매도 하나도 없고 이빨도 얼마나 건강한지, 제가 요즘 갈비를 사드리는데 따드시더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마귀가 결박하고 악한 영이 결박하는 것에서부터 풀려나는 역사.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내가 우리 또 행복축제 합니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겠다면서, 평양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런 걸 할 때 똑바로 하라 이러거든요. 예. 지금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교회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목사고 교수인데,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고 저희들도 그 책 가지고 신학교도 배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머리에 두통이 있고 항상 목사인데도 굉장히 지적인데 이렇게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막 이랬었어요. 야, 목사가 이래 되겠나? 막 이러다가 아, 예수의 이름에 굉장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그런 걸 안 믿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샤워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루는 막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샤워기를 딱 틀어놓고 그 샤워기 이 소리에 묻히면서 뭐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느냐. 내 삶을 잔인하게 짓누르고 괴롭히는 보이지 않는 검은 영들의 세력아, 만왕의 왕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의 결박을 풀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래 외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 머리에 그 두통이 확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는 것을 확 느끼면서 기쁨이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결박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적의 자유를 또한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이제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로 모실 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금강로에 위치한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천교회 051-552-919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팔 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어주시기를 이 목요일 저녁 간절히 기도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주리의 음성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3094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보소서 주님, 이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을,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목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주님을 초청하는, 우리 마음속으로 초대하는 목요일 저녁.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짐을 맡겨드리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지금 출석 체크해 주시면 오늘의 오프닝, 부끄럽지만 네, 많은 분들이 오프닝 같이 올려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오늘은 뭐 부끄러울 게 없네요. 찬양의 가사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의 오프닝과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캘리그래피 말씀 카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아멘 적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날인데요. 듣고 싶으신 찬양도 보내주시고 이번 한 주 나를 눈물짓게 했던,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의 고백 보내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체크 아멘으로 화답해주시는 다섯 분께 황금곱창에서 드리는 소곱창 밀키트 세트를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밀키트 상품들은요, 대략 한 달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현디, 제 선물 왜 안 오나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이 밀키트 선물 세트는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은요, 크리스틴 체노웨스가 부른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은요, 7756번님 찬양 신청해요. 8살 조겸, 은혜, 6살 조윤, 살아계신 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듣고 싶어서 신청해요 라고. 우리 겸이랑 윤이가 예 각각 한 곡씩 신청을 해준 거군요.

0: 안녕하세요.
1: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2: 임성규,
0: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 하세요.
3: 네, 6시 15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 어제 참 재밌는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사연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7929님,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몰래 라디오 듣고 있는 고1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에 흠뻑 빠져서 흥얼거리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니 그분도 뭔가 살짝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학원에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셨군요.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극동방송과 함께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7929번님께서 야, 이런 사연 참 재밌는 사연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선생님의 마음까지 만져주셨네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보셨는데 알고 보니 아, 제가 찬양 부르는구나 싶어서 같이 흥얼거리신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7929님, 공부하면서 극동방송 들으면 참 좋죠? 화이팅입니다. 행도질라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2475님, 저녁 먹으면서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신랑과 같이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8067님, 아, 저는 언제나 저녁을 먹으면서 방송을 들어볼까요? 아멘. 잘 듣고 있습니다. 3326님, 퇴근하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하신 1388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내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외쳐주셨네요. 아, 또 0084번님도 퇴근해서 편하게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많은 분들 아멘, 아멘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오프닝, 그리고 말씀 엽서 보내드리고요. 다섯 분 추첨해서 맛있는 소곱창 밀키트 세트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나의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꾸며드리는 시간인데요. 차량 한 곡 듣고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나의 플레이리스트.

이어지는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어지는 찬양은 8816번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찬양 듣고 싶어요.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제가 언젠가 목소리가 좀 안 좋은 날이었나 보죠. 피디님 감기 빨리 나으시기를 기도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이한진 미션 밴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

네, 두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달빛마을 짐니의 음성이었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 이한진 미션 밴드의 찬양이었습니다. 아,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찬양은요. 4470번님께서 고3 수험생 딸 축복하고 사랑을 담아 응원합니다. 라고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우리 고3 수험생들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겠죠? 더위도 있고 화이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해요. 화이팅! 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찬양은 아, 8816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질 텐데요. 아까 우리 6살 조윤 윤희가 신청했던 살아계신 주 들려드렸는데 8살 조겸 오빠인지 형아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첫째 애가 신청한 찬양 안 틀어주면 또이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이 곡도 들려드릴게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입니다.

0: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부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심영진 목사님의 찬양 3775님의 신청곡,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267번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장대진 PD와 성경의 무림고수 만남의 시간, 설레는 시간 함께하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주말 그리고 주일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아주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는 늘 내 안에 거친 광야와 같은 마음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심겨진 믿음의 씨가 마음의 광야를 푸른 숲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 크게 자라나면은요, 다른 사람의 광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작은 변화를 이루는 작은 날갯짓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날갯짓이 뭐냐 하면은요, 매일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씨앗을 받아 내 마음의 광야에, 내 마음의 외로움에 심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로 계속 물을 주는 은혜의 삶입니다. 작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잘 만나세요? 아니, 만나신 경험이 진짜 남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경험도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윈저를 읽을 때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링컨이나 뭐 이순신 난중일기를 읽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영웅 위인이 되신 분의 미덕,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난관을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야곱을 보면서 야곱에게 배울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존재, 여러분과 저, 야곱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자격 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32장 24절에 이렇게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우리 뒤에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미 세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마다 이름을 야곱이 짓게 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며칠 전에 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이번에 세 번째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좀 다릅니다. 평소에 이미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던 야곱에게, 근데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야곱의 영적 순례에서 이 창세기 32장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쭉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 하나님 멀리 떠났던 야곱, 하나님을 잘,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변두리에 있었던 야곱에게 이 32장은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그 산마루 같은 그런 경험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속에 귓가에 와서 속삭이시는 하나님, 마나임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그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사실은요 되게 의외예요. 왜 그러냐면 딴지 거는 하나님, 씨름 걸어오시는 하나님, 싸우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냐 하면, 내 기대, 내 경험치, 내 누적된 나 인생살이 속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온 긴 시간 속에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야복강가 그 밤중에 찐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 만나요. 근데 이 하나님이 덥석 나타나서 허리를 딱 잡고 씨름하자고 달려들고 계신 하나님 만납니다. 24절 말씀에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단어가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하나님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는 야곱은 누구냐?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씨름은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야곱처럼 가장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시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내 인생을 바꾸는 임재를 갈망하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함께 박수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자라나셨고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예배 오면 감동이 있고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 믿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아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새로 갈 때 하나님 그렇게 가깝게 안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생활했고 성인이 돼서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찬양 집회, 기도 집회, 부흥회를 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서 영감 받은 거를 보면서 영감 받았던 신앙들. 다른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도가니 속에서 도취되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야, 정말 은혜스럽다. 이렇게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과 1대1로 만난 저희들이 많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의존하고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도 그랬어요. 처음에 베델에서 만났을 때도요, 집 떠나고 형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에서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이미 야곱은 했고요. 이 두 번째 마나임도 외삼촌 집에서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이 생겼는데 외삼촌 피해서 도망오다가 그 하나님 만났고 오늘 저녁은 그 가족도 없어요. 이 밤에 홀로 야곱에게 씨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싸움을 걸어오시고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보셔요. 야곱은 세 번 다 하나님 만났는데 세 번 다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이 세 번째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깜짝, 덮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야곱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 전에 27장, 28장, 29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응답, 아니 저 31장에서 봤군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외삼촌 집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제 두려운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야곱이 목숨 걸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랐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그때 씨름 걸어온다니까요. 씨름만 걸어오는 게 아니라 환도뼈를 쳐서 가장, 야곱은 힘센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뭐 우리가 여자 같은 이미지가 우리 생각 속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은 다른 사람이 들 수 없는 그 우물의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만큼의 건장한 남자, 힘센 남자였어요. 근데 그 환도뼈를 쳐서 평생 불구로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길들여지고 따뜻하시고 나를 그냥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임재 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속에 C.S. 루이스가 한 말처럼 하나님 안전하냐고요? 누가 그분이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인생에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위험한 하나님으로 만나주세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나요? 아니요.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십니다. 그런데 위로만 가지고는 내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초래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그분.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남겨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 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취약성, 우리의 약한 순간에 하나님은 환도뼈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 야곱이란 이름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속이는 자 또는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을 딴지 걸었던 친구예요. 쌍둥이 형을 붙잡고 씨름하자고 달려들었던 친구가 야곱이에요. 자기는요, 자기를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한 평생을 움켜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24절 말씀을 우리말로 다시 제대로 원어를 잘 반영한 그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야곱했다. 야곱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난 거야. 적수를 외나무다운에서 만나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씨름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움켜잡았던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평생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에서하고 씨름했던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씨름하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힘든 과정들이 있죠. 똑같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대상 뒤, 그 상황 뒤에 계신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삽바싸움하고 있고 밀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한평생 움켜짚고 싸우고 속이고 했던 모든 이 움켜짐의 목적은 뭐였는 줄 아세요? 야곱이 갈망하고 있었던 건 하나예요. 블레싱, 바루크예요. 축복이에요. 야곱은 축복을 갈망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형도, 삼촌도, 아내들도, 자녀도 다 자기의 축복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씨름하고 있는 사이에 야곱이 사실은 아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씨름하는 와중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씨름하는 와중 속에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진정한 영적 변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 만나고 그 임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될 때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당신 평생 찾아 헤매던 궁극적인 축복인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변두리 계실 때, 우리 인생 속에 외곽이 계실 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가운데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씨름판이 부러워질 때는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축복의 자판기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어쩌다 하는 생각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딱 맞닥뜨릴 때는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움켜잡는 자, 속이면서 움켜잡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물어보자니 너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 어떤 존재니? 저 움켜지며 속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너는 야곱이라고 부를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엘은 항상 아시죠?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붙잡고 안 놓는 사람, 하나님한테 꽉 매달린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위한 씨름의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들의 인생에 나에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삶으로 바꿔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동안에는 성공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는 잘 되고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하고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덧 하나님만 붙잡으면 사람이 나 인정하네.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실패의 삶 속에 빠져. 몰골이 꼴이 아니야.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 이름 바뀐 사람,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참 질문으로 이 말씀 전체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대답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잖아요. 씨름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은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씨름을 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 성경도 야곱 이기지 못했고 또 나중에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고 선포하거든요. 자, 그렇게 그냥 성경 본문대로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아. 근데 진짜 야곱이 이겼을까요? 아니요. 씨름하는데 여기 이제 25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우리 이 고관절을 여기 우리말로는 참치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라고 나와요. 터치.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뿅 하니까 고관절이 그냥 부러졌어. 그 힘센 사람의 고관절. 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씨름해서 하나님이 못 이길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잘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과의 맞닥뜨리는 임재와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부터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연약함. 신성한 씨름꾼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훗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씨름을 하셨는데 우리의 죄와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전능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연약해지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야곱은 태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 싸움에서 져주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지불하시기 위해 연약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명칭과 존칭과 장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영적인 탑쌓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연약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런데요,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32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다음부터는 환도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상징한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가 되었던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스라엘은 그 평생 그 이후로 온 그 사람도 그렇고 그 후의 후손들도 다 그런데요. 딱 하나를 기억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었지만 쩔뚝거리는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뭘 리마인드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로 하나님이 연약해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해야 강한 것이고요, 죽어야 사는 것이고요, 내 모습을 이제는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는
내 부족함

0: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부부관계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가 가장 고독을 느꼈을 때 그 밤중에 유일하게 믿고 한국까지 왔던 그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혔던 그 밤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이러한 편지를 하나님께 썼습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지쳤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는 이 결혼은 공평한 것이 아님을 몇 년째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내가 필요할 때만,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 저를 위하는 척합니다. 내 말을 들어준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실로는 제 마음의 절규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주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I am just.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 이해를 못하시나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앞두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저는 내 고통을 남편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I am merciful.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는 수십 번 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속삭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왜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없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I alone am righteous. 나 홀로 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당신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기적을 베푸셔서 제 남편을 고쳐주세요. 당신은 제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I am. 나는 여호와야. 이때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엄청난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 않았던 못한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당신을 보고, 당신만 보고, 당신을 먼저 보고, 당신과 먼저 관리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종이며 무엇보다 용서받은 죄인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11번 원천 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25장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왕도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고 때로는 숨기고 절제하며 백성은 그 앞에서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이 태도는 이웃과 대화할 때, 이웃과 다툴 때, 원수를 대할 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절제 없는 마음은 성벽 없는 성읍과 같아서 감정이 무너지면 말이 무너지고 관계와 공동체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마음의 절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 명지 홀리콰이어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리고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메들리 찬양 준비했습니다.

믿는 우리는 원수가 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잘 알지만 너무나 실천되지 않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법, 겸손한 자리에서 절대된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놀라운 주의 은혜,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지명연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통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경배와 찬양 찬송가 30앨범 중에서 함께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지 않고 멀리 두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여전히 마음은 개운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매일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오늘도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데요. 시편 32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고 또 회개함으로 주를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 이렇듯 갑작스러운 재앙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도 출발합니다.

트리니티 앨범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송정미의 나의 기도 그리고 페르난도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어오셨고요. 기회를 꼭 잡고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위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5879번님께서 신청 찬양 보내주셨어요. 주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기쁘고 기쁘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이 찬송 신청해 주셨어요. 아 그리고 지선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이 찬송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기쁨 그 자체이심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나를 통하여 이건희 2집 앨범에 실린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배주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곳곳에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샵93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정자레가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나를 위하여 김관호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가라는 찬양이었고요. 오늘도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 삶의 노래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힘 얻으신 줄 믿습니다. 이새 힘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동물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펭귄은 프로포즈 선물로 예쁜 자갈을 가져다 준다고 하고요. 소는 대부분 가장 친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요. 해마는 평생 한 번의 결혼만 하며 여행을 할 때는 꼬리를 묶고 다닌다고 하고요. 다람쥐들은 버려진 새끼를 보면 입양을 해서 키운다고 하고요. 바다수달은 잠을 잘 때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잔다고 하고요. 강아지들은 수컷이 훨씬 힘이 세지만 암컷에게 일부러 져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낮은 곳에 가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물들도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그 뜻을 행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영원까지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실제로 행하는 그런 관계를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묻고 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을 크게 쳐서 그의 나라를 구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만 보며 헐리우드 영화의 해피엔딩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영웅적인 행위로 잊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현실과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그들이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다이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실제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에게 답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처음과 끝이 달라진 이유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깊은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벅차고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지식은 박식함을 사랑하지만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영국 시인 쿠퍼의 한겨울낮의 산책이란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지식은 때로 많이 아는 것을 드러내는데 머물기도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더 배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리한 통찰과 깊은 경험으로 사물을 바르게 바라보고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요.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스티브 그린 앨범 Somewhere Between 중에서 For Your Pleasure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영광을 표현한 곡으로 헌신을 담은 아주 멋진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배우고 알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새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호산나 앨범 A맨 중에서 No Other God Like You 그리고 Holy Holy Holy Lord God Almighty 이어서 A맨 새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세어라 그루브의 곡으로 새롭게 편곡한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아카펠라 곡으로 갈보리산의 All Rugged Cross When I Survey를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아, 스티브 커리스만의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Let us pray를 보내드립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편 36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알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주님의 공의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아멘. 오늘 첫 곡은 짐리의 음성으로 달빛 마을이 부른 예수 하나님의 공이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시원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님 그리하소서. 아멘. 주님 속히 오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그 은혜를 오늘 이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입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그리고 브루클리 거트우드가 부른 King of Kings 함께 들을게요.

Evening Praise. 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브루클리 거트우드의 King of Kings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밝은 빛으로 들려드렸어요.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무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피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커셰프만의 The Great Adventure를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굳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아멘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믿음은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도 성경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빈들에 따라가고 싶어요. 이시몬과 박주은이 함께한 구원이 주님께 있네. 윤지은이 부른 주사랑을 따라 들려드렸습니다. 김대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겨주세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버클리 가트워드의 Ancient Gate, 그리고 패션과 멜로디 멜론, 그리고 젠 존슨이 함께한 I've Witnessed It, 그리고 조시 볼드웨인이 부른 Thank You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굳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틴다라는 뜻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고 내려오면 밀리게 되니까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붙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상태, 그래서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나 확신이라기보다는 쉽게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힘이 빠질 때도 그렇고 내가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도 그대로 서 있는 것,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위러브의 낮은 곳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페닐아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사랑의 묘약이라고 부릅니다. 페닐에틸아민은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데요. 천연 각성제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있기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헌신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커플은 심박수가 똑같이 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까지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신비입니다. 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의대 연구팀이 사랑을 연구한 결과도요,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 연구팀은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40%의 통증이 줄어들었고요. 매우 극심한 통증도 15%나 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호흡도 함께하고요. 사진만 바라봐도 통증이 줄어듭니다. 사랑하는 백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밥을 먹고 있으면 안 드세요? 그러면 야 너희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이러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맛있게 먹는 자녀들을 보기만 해도 이미 배가 부른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면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주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하고요. 사람을 사랑할 때보다 더 크고 강렬한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주사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마음과 열정을 다해 열렬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사랑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명식 송미의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현충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 수호와 발전을 위해서 희생된 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날이잖아요. 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던 순국 열사들, 그분이 계시기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우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의 선곡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또 나라를 위해 한 줄 기도 많이 보내주세요.

되네요.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인도해주세요. 라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김수지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고 충성하신 순국 선열들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에도 그런 사랑이, 헌신이, 충성이 넘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사랑이 있어 저는 존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날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날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똑바로 서서 버티는 사람이 강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성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할 때 비로소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무릎 꿇은 낮아진 그 자리야말로 가장 강력한 요새인 것이죠. 세상의 풍파 앞에서 내가 서 있으려고 발버둥 칠 때는 쉽게 넘어지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들어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재의 그 나무 아래로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옹기장의 시편 19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필립 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서현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평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텐트메이커스의 믿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앤 크리스토벌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를 찾기 마련입니다. 뭔가 불확실한 일,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때는 믿을 만한 구석을 찾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렇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나서는 것도 조금은 무모해질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구원이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도 믿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이 그저 그렇게 어렵고 또 어둡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정답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또 장애물들에 속지 마세요. 그 뒤에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이겨냈을 때의 기쁨을 주시기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조수아의 음성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전해드렸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아가는 것, 헤쳐나가야 하고 또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또는 막막한 이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고 앞길이 캄캄하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계시는 우리를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풍성한 그 은혜를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쟁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 이 한반도 땅과 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로 함께 방송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남한의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한의 주민 여러분, 또 탈북민, 북한 노동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통일을 기다리고 있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라며 단절을 외치고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언젠가 하나 될 그날을 같이 꿈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와 또 외부의 정보들 그리고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코너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의 날씨도 찬양과 함께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또 북한 인권의 현실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잠시 후에 내 이름은 이라는 드라마 8화 전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

0: 뭔가 이상한데 다 바닥에 붙어있어.
1: 어이, 차 안에 좀 한번 봅시다. 혼자서 이 봉고를 몰고 가는 건 아닐 텐데.
2: 아, 예. 제가 지금 짐을 좀 실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 담배들을 실어올 거라서. 아, 이 담배 맛 좀 한번 보시오.
0: 어?
2: 좋으면 오는 길에 다섯 배로 더 챙겨주겠소.
1: 아, 그래? 그러면 뭐 한번 맛 좀 보지. 앞으로는 수상하게 타고 다니지 말고.
2: 예, 감사합니다.
0: 에이씨,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데. 다들 조심하라.
1: 잠은 열라.
2: 아, 선생님, 제가 시간 맞춰서 화물을 실으러 가야 해서요. 에이, 이 담배 좀 드릴 테니 이거.
3: 잠만 말고 내리라니.
2: 아니, 여기 100달러.
3: 이 수작 부리니까 더 이상하다, 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야, 이 사람들 다 뭐이니?
2: 아,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인데 제가 촬영을.
3: 몇 명이니? 중국에서 왔다고? 야, 그럼 그 신분증 내놔봐라.
4: 여기 제 신분증이 있습니다.
3: 그래, 네 이름이 뭐이니?
4: 장효경입니다.
3: 너희들
1: 신분증 없는 사람은 가서 조사받아야 되니까 다 따라오라. 여기서 도망쳐도 소용없다.
4: 안 됩니다. 아, 제 일행인데.
3: 너 경찰서 가고 싶니?
4: 아, 아니. 아니, 사장님,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태국까지 데려다 주는 걸로 비용 들였지 않습니까?
2: 아, 오늘 재수가 없구만. 저 사람들 빼오려면 1,000불씩은 달라 했기다.
4: 에? 1,000불이라니요? 7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2: 아, 네 1,000불 있나?
4: 아니요.
2: 가서 협상 한번 해봐라. 저 사람들은 부르는 게 값이니.
4: 아, 그걸 사장님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브로커 비용을 다 받아놓고서는
2: 지금. 아니, 알바 아니지? 지금 경찰서 갔다가 나도 잡히게 생겼다야.
4: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0: 배가 너무 고파서 떠나온 고향 땅을 다시는 갈 수도 없게 됐어. 아버지, 민호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별님아, 내 인생은 어째 이러니. 조선에서는 먹을 곳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그렇게 쫓기고 쫓겨서 여기 미얀마까지 들어왔는데, 나한테는 좋은 날이 올 수가 없는 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비.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장효경이라고 합니다.
1: 네, 무슨 일이시죠?
0: 아까 여기로 조사받으러 온 일행이 제 친척들입니다.

0: 아, 그 일곱 명이요? 북한에서 왔다던데?
1: 아닙니다. 그 조선족인데 우리가 깊은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저 빼고는 중국말을 못합니다. 저희가 같이 갈 수 있게 제발 보내주십시오.
0: 조사가 다 끝나야 나갈 수 있지.
1: 제가 여기 500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 전 재산입니다. 이 은혜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0: 고작 500불로?
1: 선생님, 제 가족들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0: 어림없다.
1: 선생님. 그럼 가족들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0: 한 명만 만나게 해주지.
1: 예, 감사합니다. 엄마.
2: 경아.
1: 엄마, 엄마, 잘 들으십시오.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경찰한테 주면 다 같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500불로는 어림도 없답니다. 엄마가 가서 잘 설명해서 모아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북송돼서 가면 이제는 진짜 수용소입니다.
2: 은경아, 알았다.
1: 제발, 제발, 제발.
2: 은경아, 여기 1300불 모았다.
1: 좋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경찰한테 잘 말해보겠습니다. 요소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선생님,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모아서 1800불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좀 보내주십시오.
0: 1800불?
1: 에이.
0: 하... 아니 뭐 너네 다 풀어주기에는 너무 적지만 너네가 여기 있어도 귀찮아지니 그래, 기다려라.
3: 야, 너 일어나.
4: 고맙습니다.
5: 너무 고맙습니다.
1: 우리까지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한 배에 탄 사이 아닙니까? 끝까지 살아서 같이 가야지요. 사장님, 저희 8명 지금 다시 다 모였습니다. 얼른 태국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야? 별님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끝까지 우리 지켜봐줘야 한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크게 올리며 반도체 호황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며 전국 지방권력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문제를 논의하며 후속 협상을 위한 일정표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가톨릭의 수장인 레오 14세 교황이 태권도 명예 10단증을 받으며 한국 태권도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최신의 정찰기인 아테나 R이 대북 감시 임무에 본격 투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K-푸드, K-음식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공급망과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면서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4대 주의를 경계하며 자력 갱생을 강조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양곡 판매소가 쌀값 안정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가격과 품질에 대한 주민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으로 OECD는 반도체 수출 증가와 민간 투자 확대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첨단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강해질 경우 성장률이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낮췄지만 한국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채 비율 전망도 이전보다 낮춰 재정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과 공급망 차질, 산업 현장의 쟁의 행위,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OECD는 반도체와 조선을 제외한 일부 제조 분야의 기업 심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성장 동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점도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하며 2009년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환율은 달러당 1,52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원화 가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코스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과 진전을 반복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는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와 국제 유가 흐름이 환율 안정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6월 3일에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전국 지방 권력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우위를 보이며 4년 만에 지방 권력을 되찾았는데요. 부산과 울산, 강원 등 주요 승부처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면서 여권은 정권 안정론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잇따라 어려움을 겪으며 당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은 61%로 집계돼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실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후속 협상 일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서울에서 열린 이틀간의 협의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특히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연중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향후 논의를 위한 대략적인 일정표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미국에서 2차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의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도 북한 문제와 안보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안보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핵 연료 문제는 향후 한국의 안보 역량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후속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양국 간 협상 직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휴전 합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합의가 보다 포괄적인 평화와 안보 협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안에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란 핵 문제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과정에서 레바논 문제가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던 만큼 이번 휴전 합의가 중동 정세 안정과 향후 협상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가톨릭의 수작인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 태권도 연맹으로부터 태권도 명예 10단증을 받았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전 세계 평화 증진과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한 교황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최고 영예인 명예 10단증과 도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요르단 난민 캠프 출신 어린 선수들도 함께 참석해 교황과 기념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교황은 세계 태권도 연맹과 태권도 박예재단의 남

난민 지원 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난민 선수들을 직접 격려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앞서 프란치스코 전 교황에도 명예 10단증을 수여한 바 있으며 현재 바티칸 역시 세계 태권도 연맹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로마에서는 태권도 시범단이 고난도 격파와 품새 시범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 한국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주한미군의 최신의 정찰기인 아테나 R이 본격적인 대북 감시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테나 R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휴전선 이남과 동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찰기는 기존 가드레일 정찰기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최신 전력으로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와 첨단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약 12km 상공에서 최대 15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어 더 넓은 지역을 장시간 정밀 감시할 수 있으며 악천후 속에서도 지상과 공중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아테나 R 한 대가 기존 정찰기 두세 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활동과 전략시설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시험 운용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나서면 한미의 대북 감시 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급망과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측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무역과 인프라, 식량 안보,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는 기업인과 정부, 외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공급망 안정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협력, 첨단 기술 분야 투자 확대, 산업단지 개발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특히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산업 협력과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 가능성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9년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협력이 공급망 안정과 새로운 성장시장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K-푸드, 한국의 음식 인기에 힘입어 한국 식품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인 타이펙스 아누가에는 삼양식품과 농심, 롯데 웰푸드 등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참가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태국 총리가 직접 삼양식품 부스를 찾아 불닭볶음면 등 주요 제품을 살펴보며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K-푸드 열풍은 실제 수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참기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614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으며 캐나다와 대만, 호주 등에서도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건강식에 대한 관심 확대와 K-푸드 인기가 참기름을 비롯한 한국 식품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족 자존과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하는 학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공장과 기업소, 인민반 등에서는 외세 의존 사상을 경계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교양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학습에서는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국력이 강화된 것은 자력갱생 정신의 성과라고 주장했으며 핵 보유와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 등을 대표적인 성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혁개방을 선택한 국가들은 본받을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사례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장마당에 중국

국산 상품이 넘쳐나고 국내 생산품 역시 상당수가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을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에게만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의 양곡 판매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운영이 안정되면서 쌀값 안정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기에는 곡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양곡 판매소에서 구입한 쌀을 시장에 판매한 뒤 더 저렴한 옥수수나 잡곡을 구입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데다 품질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양과 해산의 양곡 판매소 쌀값은 시장 가격보다 각각 3에서 8%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과거 30% 가까이 저렴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양곡 판매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쌀값을 무리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취약계층의 경우 양곡 판매소 가격조차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 지역은 저녁에 강하고 많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지만 밤부터 다시 구름이 짙어지겠고요.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북도에서는 40에서 150mm, 특히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기록되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에도 30에서 80mm,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수해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평양과 양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6도, 양덕과 진남포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4도,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에서만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4도, 구성 13도, 자성 10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와 구성 24도, 자성 1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과 신계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계 16도, 개성 15도, 해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25도, 신계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하루 동안 내리겠는데요. 함흥과 평강에서만 오후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성진 16도, 평강 15도, 무산 8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강 23도, 함흥 22도, 성진 18도, 무산 11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5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당에서 오늘도 자유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북녘당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과 또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북의 과정에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방송을 들으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북녘의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복음 통일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그 은혜들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였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든 그 어느 때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 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요. 그런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열어봅니다.

주의 성실함과 인자하심 찬양 옹기장이었고요. 오늘의 첫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사역자 나무엔이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23편의 고백, 이어서 북한어로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시편 23편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했습니다. 선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새벽 시간 주님께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피난처 있으니 찬양에 이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 곡의 찬송도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여 뜻대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고진엽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바울 선능인. 성도는 세상에 속화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을 의해 조종이 되지만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하게 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믿음과 세속주의는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주의는 사탄의 소산물이고 세속주의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새 현재인들에게 거대한 우상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현대는 부자, 리치맨 이상적인 모델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금주의의 사상을 생활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은 인생이 지고한 행복의 얼굴이며 삶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의 샘벌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뭐 재산, 돈. 돈만 많으면 이 세상에 다 자기가 승리한 줄 아는데 어떤 때는 돈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부자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잘못된 둘째 아들에게도 760억 원의 유산을 물려줘라. 그 아들은 그게 적다고 다시 또 소송을 건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을 때에 돈이 뭐길래 야 760억이면 그거 어디다 쓰지? 물론 절반은 세금으로 뺏길 거예요. 그러나 300억만 가져도 평생 살고도 남을 거예요.

0: 돈이 뭐길래 참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존 D. 록펠러. 그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철학을 들어보세요. 나는 돈의 창고를 맡은 청직이다. 따라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국의 찬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윤형주 장로님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나눔. 먼저 한 소절 그 목소리로 직접 만나보고요. 이 찬양을 고향 땅 북한에 전하고자 하는 은혜의 나눔들까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경북도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찬송과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신청합니다.

0: 아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들을 때마다 듣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의 찬송과 은혜의 찬송과 천부여 우지 없어서를 부를 때마다 앞길 보이지 않는 캄캄한 북한 땅에서 불러주시고 세상의 부귀와 항락만 따르며 만신창이 되었던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소리 높이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함경도가 고향인 마리아 자매의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고백이 북한 땅에도 전파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남과 북이 함께 소망하기를. 무엇보다 고향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자매는 오늘도 이 찬양을 불러봅니다. 자매 신청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올려드릴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마리아 자매의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남과 북이 복음 통일될 그날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 제사장의 국가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향 북한을 떠나 매일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고향 땅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 자매의 선곡, 전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했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마리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만이 죄를 용서받고 영혼을 구원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의 이 새벽 이 하루를 함께 열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고향 북녘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고향 개성을 떠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성경 통독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자라가던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함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돌이켜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던 조각목은 가시가 가득하고 가늘고 뒤틀린 광야의 가시나무 시딤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시딤나무를 깎고 다듬고 물에 담갔다가 곧게 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법궤, 분향단, 번제단, 떡상을 비롯하여 성막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탈북민들이 바로 그 조각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북민들은 상처가 많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를 잔뜩 세우고 뒤틀린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서름으로 가득한 광야의 시딤나무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온전히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탈북민 성경 통독 학교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송되었을 때 고문으로 시력을 잃었던 한 자매는 통독반에 나온 지 하루 만에 성령 세례와 방언을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로 두 번의 수술을 거쳐 폐가 30%도 남아있지 않던 한 청년은 몸이 완전히 치유되어 지금은 통독하고 기도하며 설교도 하는 귀한 통독반 선생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제주 통독반에서는 6년 동안 귀신 들려 골피다면 자살 시도를 하던 자매님이 축사와 말씀 통독을 통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통독에 전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만났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한국에 오니 잘 먹고 잘 살고 마음은 편한데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중국에 계셨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는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매 순간에도 붙잡혀 북송되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했지만

0: 대한민국에 오니 붙잡힐 위험도 없고 배부르고 등 땄으니 우리가 행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이 시각도 한 끼 먹을 곳이 없어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잘 먹은들 배부르고 잘 산들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가 송금한 돈으로 북한 가족들이 잠시나마 굶주림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생존의 근본적인 욕구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탈북으로 대한민국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주어진 은혜인가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며 머리털 한 올이까지 세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모든 여정을 은혜라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간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고향의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어 지냈던 김소희 자매 이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절대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할 때는 같은 문화권,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할 때는 타문화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나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빛을 갚는 최선의 유일의 방법이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주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니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는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내 뭐 주님께 드리니까 우리 주님 그 빚을 갚는 길이 뭐냐?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선교했을 때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선교의 불이 꺼지고 그 선교의 열정이 미국으로 옮겨갔을 때 미국이 세계 최대 부강한 나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룬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전지전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다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은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경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항상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세가 임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 제1주의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우리가 하려면 주님의 영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껏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교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성의 음성을 듣고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직접 이 안디옥교의

명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시킨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그래서 그 다섯 명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그 교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임에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성령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예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어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늘날 교회 신자는 많은데,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참 찾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닮은 꼴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스승님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우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가서 걸핏하면 막 욕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고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욱해갖고 들러없고, 이것은 우리가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고, 걸핏하면 욕하고 싸우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착한 사람이 되어 좋은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남을 살리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내가 과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길의 그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만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하고 있었어요. 다 외웠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살아나서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자.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그 다음 예수님 승천하신 지 한 70년쯤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제자들이 성경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붙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집을 둘러싸고 있다가 속옷도 안 입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그 붙잡히지 않으려고 혼입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웃지만 그만큼 우리도 예수님 나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어려움 당할 때는 고개를 돌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0: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예수 잘 믿고 제자의 삶을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장차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상급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먼저 함경북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고요. 오후까지는 항해도에서, 저녁까지는 평안도와 함경남도에서, 늦은 밤까지는 함경북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북도가 40에서 150mm로 내리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많이 내리는 곳이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이 내리는 지역에 100mm 이상으로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경북도에서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19도, 강릉과 포항이 18도,

한가 서울이 17도, 평양과 대구, 여수와 목포가 1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광주가 15도, 신의주와 운기, 대전이 14도, 춘천 13도, 강기가 12도, 해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2도, 대구가 29도, 서울과 대전, 광주가 28도, 춘천이 27도, 강릉과 부산, 목포와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5도, 평양과 신의주가 24도, 강계가 19도, 해산과 청진이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광양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와도 같이 우리의 지상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따르며 말씀에 빗대어 오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환경보호에 대한 전 세계인의 인식을 높이고 환경보호 행동을

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1972년 처음 제정되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다양한 환경보전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고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하는 이 지구를 조금 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우리 모두는 힘써야겠습니다. 거창한 환경운동가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알고 또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삶에서 가장 쉽지만 꼭 해야 하는 환경을 위한 몇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고 실천합니다만 귀찮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고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나무젓가락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 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버리기, 샤워기나 변기 등의 절수 제품을 사용하기도 있습니다. 별것 아니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신경이나 무관심 때문에 지키지 않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좋은 세상, 이 자연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며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0장,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구와 자연환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직접 만드셨고요. 생육하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땅에 번성하며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지만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고 더럽히기도 했고 낭비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자연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겠죠. 환경보호는 환경학자만 또 환경운동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248장, 새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간도 찬송찬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주말과 주일 보내세요. 저는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1: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0: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홍대 가까운 교회 천재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제가 읽을게요. 저 사람들은 겨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야,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의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 기간 동안에 비유를 참 많이 드셨어요. 오늘 읽은 내용도 비유의 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1번 30개, 2번 40개, 3번 50개, 4번 60개, 5번 100개. 몇 개일까요, 여러분? 50개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내용 중에

3분의 1 정도가 비유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가르치는 중에 3분의 1 정도나 차지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비유라는 것을 대부분 사용할 때 보면 어떤 때 사용하죠?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전달할 때, 그런 때 비유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가 생각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를 정도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를커녕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몇 가지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의 결말들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존경받던 종교인이 아니라 개처럼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아버지 속썩이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불효 자식이 벌을 받기는커녕 아버지가 베푼 최고의 잔치에 초대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요. 의롭다고 믿던 자들이 문 밖에 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질서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평하고 황당한 결말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질서를 잔인할 만큼 뒤집어 버리십니다. 우리도 이런데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은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자신들이 개보다 낫게 취급하던 사람들하고 비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잘 나는 모셨는데 폐류나 아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표정이 지어지실까요? 내 집 앞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거지가 그 거지와 나를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당황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분노하고 당황했을까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자기 안에 숨기고 있던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던 욕망을 이 들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위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한 가지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렬히 많이 기다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메시아를 구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문제는요 그들이 기다리던 나라가 저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로마 제국을 피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왕국이 될 것이라고 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율법으로 질서 잡힌 거룩한 종교사회로 꿈꿨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팠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저 가난과 고통이 없는 안정된 삶을 주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도덕성과 의로움을 만천하에 증명하여 하면서 보상받는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되는 나라가 아니라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내 만족을 채워주고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니 얼마나 반갑고 기대가 컸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자기 욕망에 투영된 달콤한 약속이 언제 나올까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라는 폭탄을 던져서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의 탑을 사정없이 흔드신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말이죠.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기득권과 욕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분노했고요. 내 기대가 무너진 자들은 당황했고요. 자신의 죄와 민낯을 본 자들은 그 자리에서 거꾸로 좀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불편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이해하기 힘든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른 아침부터 떼약볕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한 품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1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목이

들어갈 것 같지만 포도원 주인이 자기에게 돈을 준다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자식이 생각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9시에도 나가서 데리고 오고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마감이 1시간 남은 그 시간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데려오는 겁니다. 이들이 보기에 저런 쓸모없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온다고 생각했지만 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마음이겠거니 했거든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드디어 성실히 일한 하루의 보상을 받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왔으니 먼저 품삯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자신들도 곧 받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한 시간 일한 자에게 일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일 데나리온이 뭐였어요? 자신과 약속한 금액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침부터 일한 품꾼들은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라면 12시간 일한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을 주려고 그러지? 기대가 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은 12시간을 일한 이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럼 저만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저도 이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이 청중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은혜로운 미소를 지으면서 당연하지 그랬을까요? 주인의 행동이 당연하지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그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사방에서 거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저 주인이 미쳤나? 사기꾼 아니야? 불공평해? 이런 얘기들이 막 했을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일까요?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발전시켜온 옳다고 여겨온 보편적인 도덕관념과 정의관을 정면으로 거슬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력한 만큼 얻는다, 일한 만큼 받는다라는 비례의 공정함을 배웁니다.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고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보상이 있다라고 배웁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새벽 일찍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떼약볕 아래서 12시간 가까이 땀 흘려 일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서늘해질쯤 와서 겨우 1시간 일을 했잖아요.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의 차이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인과 응보, 형평성의 원리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요. 먼저 온 일꾼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명백한 차별인 거거든요. 불공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해요.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과 달라서 말이죠. 또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은 원래 계약했던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법적으로나 약속으로나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속한 만큼 받았거든요. 정당한 대가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온 사람이 한 시간 만에 똑같은 액수를 받는다는 것을 본 순간 자신의 노동 가치가 푼돈으로 떨어진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불평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품삯을 정확히 받았지만 문제는 왜 저 사람과 내가 같느냐였어요. 왜 저 사람과 내가 같지? 12시간 일했는데 한 사람 일한 사람과 왜 같지?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오래 했는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얼마나 성실했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뭐가 다른가 등으로 삶을 평가합니다. 그게 공정한 평가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시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는 말들은 안심되지 않으세요? 근데 저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기준의 공정을 하나님께 대입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적어도 남을 심하게 해하며 살지는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양심적이잖아. 나는 조금 부족해도 저 사람에 비하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받을 대우가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평균 이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미국에서 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대요. 다음 인물 중 누가 천국에 갈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97년 당시에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마이클 조던, 오프라 윈프리,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었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가 있었어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79%로 1위를 했어요. 네.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 성자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79%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제친 압도적 1위가 따로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설문에 응답한 자기 자신이랍니다. 응답자에게 당신 자신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7%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몇 프로였어요? 79%, 무려 6%, 8%나 더 높다고 한 거죠. 이 황당해 보이는 결과지에는 우리가 가진 공정의 왜곡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관대하고요, 남들보다 자신이 더 도덕적이라고 또 선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는 성품 탓으로 돌립니다. 나의 실수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으로 포장합니다. 내가 만든 잣대로 나를 재고요, 내가 만든 저울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그것이 공정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보면 운전하는 모습, 성격을 보려면 운전하는 모습을 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얌전하게 운전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로 위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늘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유독 참기 힘든 순간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끼어들기, 얌체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다들 길게 줄 서 있잖아요. 줄 서 있는데 옆차선 빈 차선으로 쫙 와가지고 얌체처럼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바보라서 내가 여기 이러고 기다렸나? 이런 생각. 다들 참고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혼자 새치기를 하지? 이 정도면 정말 나이스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단순한 끼어들기 문제가 아니에요. 공정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규칙을 지켰잖아. 어? 나는 시간을 지렸고 인내가 있었고 비용을 치렀고 그런지 끼어든다고?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얌체를 보면 막 억울하고 분노가 들고 불공평하고 도둑맞은 기분이고 모욕감이 들고 참담하고 불쾌하고 회의감이 들고 씁쓸하고 허탈하고 환멸하고 상실감에 박탈감에,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런 마음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음을 모아 모아서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저는 끼어들기 안 할까요? 저도 정말 잘하거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끼어들길 때가 되면 생각이 180도 달라져요. 내가 끼어들기가 정당했다는 수만 가지 이유가 순식간에 들어. 이 정도면 거리가 충분했잖아. 그죠? 여기 점선이라고. 흐름상 이거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심지어 나를 칭찬해요. 이거 얌체가 아니라 센스 있게 들어간 거잖아. 그죠?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제 행동이 얌체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남의 행동에는 엄격해요. 그렇지만 자신의 행동에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남이 끼어들면 새치기가 되고요, 내가 끼어들면 흐름에 맞춘 센스 있는 차선 변경이 돼요. 남의 행동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하지만 나의 행동은 내면의 사정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타인의 행동 앞에서는 냉정한 판사가 되지만 나의 행동 앞에서는 유능한 변호사가 돼요. 타인을 향해서는 언제나 공정의 버튼은 계속 작동하지만 나를 향해서는 언제나 이해와 핑계의 버튼이 먼저 눌러집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기를 외치지만 그 공정은 어쩌면 나에게 관대한 세상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이렇게 자기 기준의 공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공정은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공정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기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요, 조금 더 착한 사람도 조금 덜 착한 사람도 차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장 공정한 평가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게만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찬사를 받던 도덕주의자도 성자처럼 살아간 종교인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똑같은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마더 테레사와 평범한 우리 사이에는 분명한 격차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는 둘 다 함량 미달자입니다. 불합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합니다. 죄를 없던 일로 타협하거나 대충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본질은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이 마땅한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의 사랑으로 공의를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도록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죄를 지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을 가리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누가 더 많이 받아갔는가가 아니라 누가 은혜 안에 들어왔는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불편한 이유는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벽에 온 일꾼 처지에 빙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온 우리를 저 이방인이나 세리나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침 일찍 부름받은 특별한 품꾼이라고 믿었습니다. 피땀 흘려 종교적 의무를 다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더 큰 보상과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 몫을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기 삶을 은혜가 아니라 비교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능력이 부족해 아무도 써주지 않다가 마감 1시간 전에 극적으로 캐스팅되어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받게 된 오후 5시의 일꾼이라고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비유는 그때부터는 불공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눈물 겹도록 감사한 구원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는지 주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인의 시선으로 상황을 다시 마주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고용 시간에 시장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들은 늦게까지 노는 게으른 자들이었지만 주인의 눈에 비친 그들은 아무도 써주지 않아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몸이 약해서 또는 혹은 나이가 많아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채 해가 저물어가는 인력 시장에서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서 있던 것이죠. 오후 5시까지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요, 집에 돌아가도 가족에게 줄 빵 한 조각이 없기에 절망 속에서도 발을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주인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요, 포도원의 효율적인 경영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늦게까지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던 품꾼들의 내일의 생계였습니다. 그가 건넨 한 데네리온은 단순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너도 오늘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는 꺾여버린 삶을 향한 존엄의 선언이었거든요. 주인은 그들이 제공한 노동의 양이 아니라 그들의 마른 입술과 삶의 절박한 필요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장터를 오갔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도 갔고요.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그리고 해질 무렵에 5시까지 주인은 하루 종일 장터와 포도원을 왔다 갔다 오갔습니다. 장터 한편에 덩그러니 남겨진 사람들이 주인의 마음속에 계속 밟혔거든요. 아침에도 보였고 9시에도 보였고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5시까지 보였던 그 여전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루 종일 이런 마음으로 버텼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겠지? 오늘만큼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마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는

0: 처절한 절망으로 바뀌어 갔을 것입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선택받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남겨진 자신을 향해 비참함을 느꼈을 테니까요.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너무나 마음 아프게 들립니다. 주인은 아무도 우리를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인 그 한 사람의 절망을 외면할 수 없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장터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공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저울을 꺼내들곤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누가 더 잘했고 못했는지를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이 저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공정하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대전에 있는 땅을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신다면 완전 기쁘고 좋겠죠.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기에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동생에게는 강남 땅을 주겠다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형은 졸지의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가 베푼 사랑은 불공평한 처사가 되고 맙니다. 비교라는 독소가 퍼지자마자 감사는 증발하고 그 자리에 지독한 박탈감이 가득 들어찰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형은 동생을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처음의 상태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우애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지금처럼 되진 않았겠죠. 결국 형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 것은 아버지가 차별을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 있던 비교하는 눈이었습니다. 은혜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만약 거꾸로 형이 동생보다 더큰 것을 받아서 기뻤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우월감이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 손에 쥐어진 대전 땅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어졌던 첫 마음, 없어도 너무 행복해라고 말했던 그 순수한 그 만족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남의 손에 든 떡을 보느라 내 손에 든 보석의 소중함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보석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그 저울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희생에 비해 너희들의 회개가 너무 적은 것 같으니 이건 불공평하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저없이 자기 자신을 전부 던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힘조차 없다고 느낄 때조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걸어오셨습니다. 먼저 말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장터로 나오신 사건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나를, 실패한 인생 같고 아무런 의미도 없던 존재 같은 나를 향해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너라라고 손을 내미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격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열심히 살아서도 더 일찍 와서 많은 성과를 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절망에 찬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외롭고 소외된 우리의 장터를 서성이고 계십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자격 미달인 우리를 향해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너라. 너도 자격이 있어.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너라라고 말이죠. 오늘도 내 조건이 아닌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홍대 가까운 교회 천재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70-8255-2599 홍대 가까운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정치 구호나 말에 있지 않고 작은 실천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지요. 말뿐인 사랑은 자신을 지키지만 행동하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지요. 희생과 내려놓음이 있었으며 또 인내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말로만 머무는 사랑은

공허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을 입술의 사랑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입니다. 잡담의 감동,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프리멘틀은 집 근처의 체육관으로 매일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시설이 훨씬 좋은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프리멘틀은 그 더 나은 시설의 체육관으로 옮겼지만 어쩐 일인지 사람이 너무 없었습니다.
2: 시설도 좋고 가격도 비슷한데 왜 예전 체육관이 장사가 더 잘 되지?
1: 경제학자로서 더욱 이유가 궁금했던 프리멘틀은 다시 이전의 체육관으로 옮겨서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낡은 체육관이 더 인기 있는 이유가 안내 직원의 잡담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체육관을 찾아오는 모든 회원들에게 미소로 대화를 건넸습니다. 날씨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오랜 회원에게는 가족의 안부까지도 묻곤 했습니다. 경제학자인 프리멘틀은 사소하지만 따스한 대화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체육관의 여직원을 통해 배웠습니다. 프리멘틀은 이때의 경험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 훗날 무슨 말이든지 건네야 고객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내용의 경영 입문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소중한 교제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얼굴은 알지만 교제하지 못한 새신자들, 다른 교인들, 전도 대상자들을 되도록 자주 찾아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도나 이웃과의 소중한 교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지혜를 주소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할 말들을 항상

준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어지는 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김대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섬기는 자세. 교회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는 섬기려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자란 그 본분대로 일찍 섬기기를 배우는 편이 좋다고 했습니다. 섬김으로 나중에 다스릴 수가 있다. 여성은 일찍부터 남성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긴다. 여자란 일생 동안 내내 왔다 갔다 하며 들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며 남을 위해 준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잠도 설칩니다. 섬김으로서 여성은 남성을 다스릴 수도 있고 지도할 수도 있다고 도이치의 시인은 괴테가 한 얘기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축하를 받을 일도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남을 섬긴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위인들도 일찍부터 섬기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윌리엄 글래스톤, 영국의 총리입니다. 수상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낭독하는 것으로 목사님을 도왔답니다. 헨델, 영국의 작곡가, 메시아를 작곡했지만은 교회 찬양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하이든, 천지 창조를 작곡했지만 8살 때부터 교회 찬양대를 했습니다. 카루소, 유명한 테너 솔로스트, 이태리의 성악가였고 또한 교회 찬양 대원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링게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사랑의 봉사자로

간호사란 직업의 혁명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직 받은 사람들, 임직한 사람들, 첫째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에게 손에서 그를 샀더라. 보디발이 돈을 주고 요셉을 샀다고 그랬어요. 임직자들, 돈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얼마에 팔려간 것 같아요? 성경에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어. 그래서 교회 환경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성직자들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자에서 천대받는 자로 전락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막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직분받은 사람들은 편애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인들 사랑하면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힘든 일이요. 찬양대도 사랑하고 교통정리하는 사람하고 성찬식 준비하는 분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막내 아들 때도 양치는 데 가서 형들 심부름을 해주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환경에 적응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의 재산을 다 요셉한테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불평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교회 목회 하면서 내가 10년 봉사했는데 내가 20년 봉사했는데 나는 왜 권사 안 시키고 장로 안 시켰나 불만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사람 눈에는 여러분들의 봉사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 건너뛸 수도 있죠. 섬기는 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나 교회나 교역자들에게 콩치사하지 않아야 돼요. 아,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안 주나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공짜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기를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도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다 참다 참다 못해서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직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에서 적응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돌보는 임직자들이 가려서 한다고, 가려서. 나 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 더운데 그 일을 안 하고, 나는 이것만 할 거다. 두 번째로 임직자들은 모든 일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그랬어.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든 안 보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자들은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교회 직분도 잘 되지요. 그 불법이 뭔가? 첫째, 항상 친절하세요. 항상 황금률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허물을 서로 고하며 덮어줘야 되죠. 용서를 해주고 의의를 지키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에게 더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22절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세주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어. 장로 임직자들은 아내를 철저히 사랑하고 한눈 팔지 말고. 그래서 어떤 땐 여자들이 좀 불만이 있더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면 축복이 와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 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 복종하는 게 더 쉬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형용 못하죠. 자루 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순종하라고 그랬을 때 의의를 제기하지 말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세요. 교회에서 사회의 인정도 받아야 되지 교회에서만 인정받아가지고는 안 되죠.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인정을 하고 인심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남이 울 때 같이 울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지. 남이 울 때는 춤추고 남이 기뻐할 때는 내 천자를 그리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한 우리 각자가 사는 지역에서. 임직자들은 사람이 볼 때 아, 저기 예수가 간다. 아, 저기 성경이 간다.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맡은 것에 충실하고 충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이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습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나는 장가를 들어서

잔치집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다섯 결이라 사서 못 갑니다. 이러한 핑계 대려면은 임직을 받지 말아야죠. 임직을 받은 사람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나는 가만히 보면은요, 어디 식당에 들어갔는데 파리 날리고 있다가 나만 가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들일다고.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다가 내가 또 이발을 하면 이발 의자가 다 꽉 차더라고. 아, 축복이 따라다니는구나. 왜? 섬기는 자는 책임과 사명을 사양하지를 않는다. 나하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가야 할 때는 꼭 가야 돼. 그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말까에 머무르지 말고 좀 힘들어도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죠. 섬기는 기회가 많은데 임직자들이 그것을 사양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찬양대 하세요? 안 합니다. 교사하세요? 안 합니다. 오늘 병든 자 병원에 심방을 가십시다. 시간 없어요. 가난한 자를 섬기러 갑시다. 사양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사양치 마세요. 아멘 안 하네. 집사의 직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들이요. 여러분 오늘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보다 한 단계 위라고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굳게 담력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단계 하면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보다는 더 큰 담력을 받을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경험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업무에 대하여 의논할 사람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것마다 복이 따라가 복덩어리요. 오늘 임직받은 사람들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일본의 삼포능자라는 사람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물건만 갖다 놓으면 다 팔려요. 그런데 이웃 가게들은 물건이 안 팔려서 문을 닫을까 한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삼포능자는 일부러 몇몇 가지 물건을 갖다 놓질 않았어요. 그래 그 물건을 찾으러 온 사람들, 사러 온 사람들 우리 상점엔 그게 없으니 옆에 가게 가세요. 옆에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 여유가 있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현상 모집에 당선이 되어서 가게에서 본 돌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주면은 자기에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 오늘 임직자들은 먼저, 제일 먼저,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사명을 사양치 않는 섬기는 자를 통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집에도 복이 오고 밭에도 복이 오고 섬기는 것을 끝까지 잘하시면은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 직분을 받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도로 봤어요. 도중 하차하지 마세요. 금년 한 해 충성을 다하시고 내년도에 충성을 더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세요. 잘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다고 했죠. 어떤 사람은 잘 섬겨서 요셉이 총리까지 됐어. 총리 세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됐어.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닌 유태나라 사람이 애굽 나라에서 최고가는 총리 대신이 됐다고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것마다 잘 섬겼어요. 감옥소에도 갔고 잘 섬김으로 실제로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요셉이 뭘 받았어요? 인장, 반지를 받았어요. 그 반지는 모든 소유권을 그 반지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소유의 특권을 주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켜주고 옷을 입혀줬는데 그 반지는 소유권, 재산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탕자, 그 반지를 받고 얼마나 좋아했겠나. 아수로의 왕은 모르드개에게 반지를 줬죠. 하나님께서 소유권에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시고 복음 수레를 타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잘 섬김으로 최대의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그랬죠.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2차 대전 시작에 시골에서 청년들이 다 큰 도시에 집합을 해서 이제 부대로 이동을 합니다.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쩔룩쩔룩하는 신사 하나가 와서 밤마다 그 청년들에게 핫코코아, 따끈따끈한 핫코코아 그 추운 겨울에 마시라고 한 잔씩 줍니다. 어떤 청년이 그 봉사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델로노 루스벨트 대통령이 저녁마다 나와서 이제 전쟁터로 가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초코 마실 거를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은 사기가 중천됐습니다. 오늘 짐직자들이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은 섬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고 전쟁터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헐벗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엄마 아버지 다 잃은 사람도 있고 눈을 떠서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베품, 나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임직받은 그 사명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031-229-9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돼지떼에게조차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반해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정작 내 삶과 내 재산을 흔드실까봐 그분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돼지 2천 마리보다 아니 당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주님을 밀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주함교회 성철민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기업들이 다시 일어나는 나라, 노동자들이 힘을 다해 일어나는 나라,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하는 나라, 일한 대로 수고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차별의 문화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아멘.

22장 3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루를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돌아와주기를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상대가 먼저 잘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의 방향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듯 상대를 한 번 더 이해하고 품어보라는 초대인데요. 완벽하게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배려하는 그 작은 마음이 하루의 분위기를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 더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 찬양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습니다.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사랑의 방향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듯 상대를 한 번 더 이해하고 품어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주 특별한 이 아침, 아주 특별한 오늘이 되면 좋겠어요. 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나를 품어주셨고 내가 나의 힘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도 저 사람을 품고 계실 거야. 그 사랑으로 나도 품어보자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아름답게 그 사람을 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주님의 사랑을 제게 가득히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제가 저 사람을 품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이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히 충전되는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저도 오늘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성령과 사랑의 충전을 구하면서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사랑이라고 보내주세요. 사랑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아침, 특별히 오늘 금요일 아침이에요. 이제 주말을 준비하는 이 아침, 우리가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서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랑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특별히 사랑의 방향을 정하는 아침이라는 표현이 저에게 새롭게 또 다가옵니다. 내가 내 이웃을 품는 사랑의 방향,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겠다 라는 그 마음. 그 마음 또한 사랑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방향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랑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042번님께서 사랑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고요. 3874번님 또 사랑, 1527번님, 5704번님도 사랑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그리고 이 아침의 풍경들 기다릴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그리고 옹기장이의 오이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메들리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코너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찬양으로 떠나는 시간 찬양 노래방
1: 바이블랜드 라이브.
0: 네, 매주 금요일 아주 특별한 아침에서는요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블랜드 라이브 오늘 함께하는 짝꿍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도에 있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바쁘게 지나고 내보다 뭐 우리나라 자체가 바빴습니다.
0: 그래서 아주 큰 일이 지나갔죠.
1: 그렇죠. 네. 아, 저도 투표했습니다. 투표했습니까?
0: 저도 투표했죠. 소중한 한 표.
1: 저도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투표해라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것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0: 아멘.
1: 그 때로는 뭐 이웃 나라를 통해서 채찍질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선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신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뭐 겸허히 받아들일 때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선택을 주시면 또 좋은 선택으로 가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저는 이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 이제 결과가 다 나왔고
1: 네.
0: 이제 또 여러 모양으로 지금 좀 혼란스러운 소식들도 있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이 선거가 지나고 나서의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1: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왜 투표해야 되느냐. 어제 제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0: 네.
1: 어디는 한 표 차로 이겼대.
0: 맞아요.
1: 정말로 한 표 차로 이겼더라고.
0: 맞습니다.
1: 그 한 분이 안 갔더라면 그죠 한 편이 한 명이 이쪽을 찍었더라면 그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신 분들 오늘 이번에 또 행사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음번에는
1: 그렇죠.
0: 꼭 행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이 나온 결과를 두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과 또 우리나라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그 구국기도회 하잖아요. 계속.
0: 네네. 나라를 위한 기도.
1: 이번에 또 6월 6일인가?
0: 내일인가요?
1: 내일이네요. 네네. 내일 또 기도회 하잖아요.
0: 네.
1: 내일 기도회 하는데 저도 갑니다. 3시간 금식 기도회 된대.
0: 네.
1: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0: 맞아요.
1: 네, 위정자.
0: 우리가
1: 필요합니다.
0: 네,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희생하신 분들을 또 기억하면서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 마음 전하면서 이제 오늘 바이블랜드 라이브 출발하는데요. 바이블랜드 라이브는요, 찬양 퀴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몸풀기 퀴즈 한 문제 드리고요, 찬송과 하는 퀴즈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선물이 막 나갑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처음에 나가는 몸풀기 퀴즈 이걸 풀어도 제가 바로 커피 한 잔 지원은 아이스 아메리카 하나를
0: 바로 이 아침에 드실 수 있도록 우리 황 목사님께서 당첨되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로 준비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받는 사람 번호란에 샵0933 우물정 0933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시간 메시지는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 몸풀기 퀴즈 바로 드리면 좋겠어요?
1: 예, 몸풀기 퀴즈라니까 네. 우리 진짜 메인으로 퀴즈 나가는 것은 내가 한몸 퀴즈로 이렇게 자꾸 말이 나가죠.
0: 한몸 퀴즈.
1: 한음 퀴즈인데 네. 몸풀기 퀴즈에서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0: 맞아요.
1: 예, 그러시고 오늘도 풍성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진주 귀걸이도 드립니다.
0: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의 몸풀기 퀴즈 목사님께서 준비하셨죠? 예,
1: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에 그 땅에 키가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0: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네. 그 땅에 키가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지칭한 단어가 있어요.
1: 그렇죠.
0: 이것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좀 그 단어가 생소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근데 실은 오늘 퀴즈 조금 저는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힌트를
1: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도 네. 이 이름이 있더라고. 한국에도 있어요.
0: 있어요.
1: 네. 그 필리핀에도 있어요.
0: 필리핀어로도.
1: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 이 단어가 있는 나라가 좀 많이 있구나. 왜냐면 히브리어 틀리죠. 한국어 네. 틀리죠. 또 필리핀어 틀리죠. 근데 다 있더라고요.
0: 근데 발음은 같은데 뜻은 조금씩 다 다르죠.
1: 네.
0: 네네.
1: 제가 이제 노래방을 거의 안 갑니다.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 갈란가. 그런데 가면 꼭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 칠갑산.
0: 칠갑산.
1: 예, 칠갑산.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0: 네네네.
1: 그래서 콩밤매는 내야 이 나오거든요 가사가.
0: 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는 이 노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아, 그럼 모를 칠갑산. 수도 있겠다.
0: 저는 잘 모르고.
1: 잘 모릅니다. 네. 뭐 이건 한 콩밤매는. 네, 이렇게 나오는
0: 아, 근데
1: 노래가
0: 가사는
1: 있어요.
0: 들어본 적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가사는 네. 들어본 적 있는데 멜로디는 좀 생각이 안 나지만 콩밤매는
1: 네야.
0: 자, 이 단어랑 같은 발음입니다.
1: 여성을 부르는 뭐 단어기도 하고 네. 내가 이 장소를 뜻하더라고.
0: 네.
1: 그 여성들이 있는 장소를 이렇게 땅땅땅 세 글자로 했는데 줄여서 두 글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0: 자, 오늘 몸풀기 퀴즈 살짝 난이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정답이 좀 두 개로 나눠서 들어오고 있어요.
1: 두 개가 다 정답은 맞아요.
0: 정답은 맞고.
1: 네, 맞습니다.
0: 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세 글자도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세 글자도 정답이고 두 글자도 정답인데 여러분 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아,
0: 자,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어요.
1: 근데 딱 보니까 아, 낚였어요.
0: 아, 낚였어요.
1: 예, 아, 낚였어요. 네.
0: 자, 한국어로는 이제 여인들이 사는 곳을 이제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필리핀어로는 어떤 뜻일까요?
1: 아들이란 뜻입니다.
0: 아들.
1: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밤 우린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 이 노래가 엄청 유명해요.
0: 필리핀 안에서.

0: 그러니까 네. 국민 가요 같은 느낌일까요?
1: 아, 그것도 있고 미국에서도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1위한 적도 있어요. 유명한 노래가 그랬군요. 엄청 유명한 노래죠.
0: 자, 네,
1: 필리핀 선교하러 가면 네. 항상 사람들이 이 글을 부르거든요.
0: 아, 네,
1: 그래서 이제 그 답이 이제 두 개로 나눠졌는데요.
0: 네.
1: 네피림의 후손이다. 네, 이거 자손이다라고 하거든요.
0: 네.
1: 자, 네, 하여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0933 우물정 0933 유료 50원의 문자 김은찬 100원으로 오시고 오늘 아침에 네. 그 아아를 드셔야 되는 이유를 짧게 딱 보내주시면 아, 네. 내가 바로 번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몸풀기 퀴즈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데 이 아침
1: 진짜 센 힌트가 그거 아닙니까?
0: 아, 저 맞아요.
1: 아, 낚였어요. 이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정답이 됩니다.
0: 좋습니다.
1: 아, 낚였어요.
0: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 아침 커피가 필요한 이유도 같이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솔직하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을 두 시간밖에 못 자서 지금 커피가 필요합니다도 좋고요. 아니면 오늘 오프닝이 사랑이었으니까 제가 그치. 마음에 품는 한 사람에게 커피를 사다 주고 싶어요. 또 좋을 것 같네요.
1: 아, 그것도 있고 네. 제가 이렇게 선물로 드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걸 바로 토스하면 됩니다.
0: 어, 그것도 좋죠.
1: 바로 하면 사랑하는 그
0: 맞아요.
1: 내가 방송국에서 받았는데 이러면서
0: 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1: 아, 특별한
0: 좋습니다. 자,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아침 커피가 필요한 이유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 배준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랜드 라이브 바울교회 황일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간 아침 7시 33분 2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몸풀기 퀴즈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키가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가 오늘의 퀴즈였고요. 퀴즈 정답과 함께 이 아침 커피가 필요한 이유 문자 받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5799번님께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예, 출근하면서 방송을 듣는데 차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방긋동 방송을 듣고 믿지 않는 이들은 세상 방송을 듣고 노래하네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도 파이팅 샬롬이라고 찬양했습니다.
0: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 0869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오늘 멀리 납품하러 가야 돼요. 커피 한잔하면 잠이 달아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커피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9507번님은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1: 목사님 아하 마시고 싶네요. 어제 3시간 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끝동 방송에서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커피 신랑에게 주고 싶어요. 늘 지친 마음과 몸이지만 목사님께서 주신 커피 마시고 정신 번쩍 들어 믿음이 생수처럼 흘러넘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이유 보내주셨고요.
1: 제가 낚였어요. 이분에게 낚였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9507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4080번님은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새벽 3시부터 눈이 떠져서 뜻하지 않게 하루를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아 새벽 3시부터 눈이 떠지셨대요.
1: 네.
0: 이런 날 있죠.
1: 그렇죠.
0: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저는 10분 공감합니다. 저도 아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한 두세 시쯤 되면 한번 깨거든요.
1: 아, 예. 그 화장실 가는 거 아니고?
0: 아니고.
1: 아직 그 나이 나이. 네.
0: 근데 화들짝 깼다가, 몇 시지? 하고 했다가 시간을 보고, 아, 괜찮네. 하고서 바로 또 잠들면 다행인데, 네.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아. 그런데 진짜 피곤하거든요. 자, 목사 어떻게 우리 4080번님께.
1: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4080님.
0: 네.
1: 예, 오늘 감사합니다. 커피 두 잔 나갑니다, 그러면.
0: 좋습니다. 자, 저희가 정답 발표를 안 했는데요. 우선 오늘 몸풀기 퀴즈 정답 무엇일까요?
1: 안악이죠, 안악.
0: 네. 바로 안악이었습니다.
1: 안악 자손의 후손 네피림들이 있었죠, 그죠?
0: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저희 몸풀기 퀴즈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선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죠?
1: 그죠, 이제 시작되죠.
0: 네, 네. 자, 찬성과 하는 퀴즈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놓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카리나로 찬송가 첫 음, 또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네 번째 음까지 차례대로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을 듣고 이 찬송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과연 어떤 찬양일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바로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어떻게 한음 준비되셨을까요?
1: 네, 한음 준비됐고요. 네. 일단은 한음만 듣고 정답 맞추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정답이 제일 먼저 올라오신 분은 커피 한 잔 더.
0: 이야.
1: 그 아침에 커피 세 잔 나갑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커피 세 잔을 쏘시는.
1: 그리고
0: 아침입니다.
1: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진주 귀걸이도 세 분에게 드립니다.
0: 맞아요.
1: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준비하시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아, 예. 지금 뭐 한 분이 뭐, 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
0: 자, 금요일마다 찬송가 제목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1: 많이 올라와요.
0: 저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1: 네네.
0: 자, 오늘 과연 어떤 찬송가일지 자 목사님 첫 음
1: 네.
0: 들려드릴까요?
1: 여전히 한방 날렸습니다. 네.
0: 이게 지금 저희가 참 적응할 때도 됐는데
1: 네.

0: 이렇게 첫음만 들으면 이렇게 힘이 쫙 빠지는데.
1: 반박자입니다. 반박자.
0: 반박자예요. 아,
1: 그 왜 이 찬양을 골랐냐면,
0: 네네.
1: 지금 딱 보시면 됩니다. 운전하고 계시면 하늘 한번 보시면 되고.
0: 너무 좋죠.
1: 집에 있으면 창문 한번 쫙 열어보시고.
0: 너무 강력한 힌트.
1: 쫙 열어보시고요. 저는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하나님 은혜로 아메리카, 그랜드 캐니언 갔었는데,
0: 네네.
1: 이거 말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0: 야,
1: 근데 딱 이 찬양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목사님의 힌트를 잘 들으시면 정답에 근접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첫음 들려드립니다.
1: 끝났습니다. 네.
0: 자, 과연 이 찬양은 무엇일까요?
1: 정답하시는 분들은 네. 샵0933 우물정0933 유료시분의 문자 김문자는 100원으로 오시면 되고요.
0: 네.
1: 하여튼 선거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0: 야. 야, 목사님 힌트 너무 강력하게 해주셨어요.
1: 너무 강력하게.
0: 네. 일단 지금 정답이 두 분 들어왔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자, 목사님께서 역시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답을 바로바로 맞히세요.
1: 네네.
0: 네. 우리.
1: 야, 9507님 강력합니다.
0: 네.
1: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일단, 뭐, 하늘이 막 열리시고, 야. 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주가 열리시고.
0: 네, 좋아요. 지금 많은 찬송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차이인데 하늘 아래 주님 밖에 이렇게 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것은 정답이 아니란 뜻이죠.
1: 네, 네. 그건 뭐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는데 계속 맞아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목사님 그럼 두 번째 음까지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1: 그럴까요?
0: 네. 이거예요?
1: 네, 끝났습니다. 음이 똑같습니다.
0: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
1: 음이 반박자.
0: 그렇네요. 네. 음이 똑같네.
1: 음이 똑같습니다.
0: 자, 과연 이 찬양 어떤 찬송가일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야, 되겠습니다.
1: 8891님 목사님 힌트 감사합니다. 이런 정답. 힌트는 아직 준 건 없는 것 같은데.
0: 목사님께서 운전 중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집안에 계시면 커튼을 쫙 창문을 쭉 한번 이게 강력하지 않았을까?
1: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이때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임팩트한 그 장면 그때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0: 그렇죠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것도 생각나요. 성령 충만할 때 이제 딱 밖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밖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지저귀는 저 새들도
1: 정말 한번 울어보셨어요? 이 찬양 가지고
0: 울어봤냐고요?
1: 예.
0: 저는 그때가 생각나요. 그 이제 그 군대 갔을 때
1: 네.
0: 제가 논산 훈련소를 갔거든요. 근데 논산 훈련소가 그 훈련소 하나 훈련 받으러 갈 때 엄청 걸어야 돼요.
1: 예예.
0: 그때도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좀 마음이 또 곤고한 상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라도 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이 찬양 부르면서 그 논밭을 바라봤을 때
1: 예.
0: 참 이 하나님의 섭리가
1: 예.
0: 참 놀랍다 라고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요.
1: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강의하러 갔다가 강의하고
0: 네.
1: 제가 한 20년 강의를 했거든요. 부산에 타고 오는데 이제 밀양 지나서 이렇게
0: 네.
1: 삼당리 지나서 막 오는데 이 찬양이 딱 불러지는
0: 절로
1: 절로 불러지는데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내리더라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0: 야.
1: 근데 너무 행복한 거 있죠.
0: 그쵸.
1: 너무 행복하고 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아유 깜짝 놀랐다.
0: 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답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1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전화 보내주세요.
1: 갑자기 0269님 대단합니다. 갑자기 회개를 하시면서 먹보다도 더 검은 이건 아니.
0: 야,
1: 예, 좋습니다.
0: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러 가지
1: 예, 9507님 젓가락 행진곡 같네요. 좀 비슷합니다. 음이 똑같거든요. 지금 계속
0: 자,
1: 계속 똑같아요.
0: 우선 그러면 저희
1: 새음
0: 한번 가봅시다. 네.
1: 힘이 쫙 빠집니다.
0: 네. 그래도 세 번째까지 들으니까 네 번째가
1: 좀 알겠죠?
0: 연상이 되네요.
1: 그렇죠. 네. 음이 떨어지거든요.
0: 맞아요.
1: 그것도.
0: 자,
1: 딴딴딴 이따시거든요.
0: 자, 좋아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0: 보내주시면
1: 참 아름다우라 정답이 많이 오는데 그건 참 아 음이 틀리거든요.
0: 달라요.
1: 딴딴딴 이래 되고 이거는 딴딴딴 아 이렇게 됩니다.
0: 그런데 참 아름다워도 지금 이 찬양은 살짝 느낌은 비슷하네요.
1: 똑같죠. 거의 똑같죠.
0: 맞아요. 그래서 예. 참 아름다워라도 그
1: 우리 야예배 가면 부르는 그 완전 기본적인 거
0: 맞아요. 어 그리고 우리 5715번님께서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송정 바다 사진을 지금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야.
1: 어제 남편이랑 아, 한잔하며 바라봤던 송정 바다
0: 너무 아름답네요.
1: 어, 저는 이제 그 맞는데 저는 네.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사랑하는 남편이랑 사랑하는
0: 남편이랑
1: 아, 항상 사랑하는 아내랑
0: 어, 아, 표현할 때
1: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녀들 이야기할 때도 사랑하는
0: 나의 자녀
1: 사랑하는이 들어가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0: 좋습니다.
1: 그리고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항상 자기라는 단어를 붙여요.
0: 오.
1: 읽어보면 그렇구나. 남편 사랑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남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사랑할 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그래서 네. 우리가 부를 때 그래 자기야 이를 부르듯이 항상 내 아내 내 남편을 소개할 때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
0: 네.
1: 아직 모르죠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
0: 훅 들어오시네요. 네. 곧 생길 줄 믿음으로.
1: 아멘. 기도합니다.
0: 네, 네. 근데 5715번님의 근데 문자에서 이 남편분과 나누신 이 대화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긴 해요.
1: 네.
0: 하나님 지으신 세상 참 멋지제 하시면서 이렇게 한참을 바라봤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주 멋집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찬양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정답을 더 받을 거고 후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라이브 찬양을 들려주실 건데 네네. 이때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하실 분들
1: 그렇죠. 네,
0: 그 분들은 지금 바로 또 도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도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 드려서 함께 찬양 고백하는 이 아침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랑 같이 찬양하면은 진주기교를 달고 찬양하는 거예요.
0: 맞아요. 뽑히시면 바로 선물 갑니다.
1: 남자분이 멋지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0: 선물이죠. 그죠.
1: 네. 아, 깜짝 놀랐어요.
0: 네. 자,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 정답과 함께 도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과 함께 도전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 그럼 네 번째 음까지 들려드리고 정답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번째 음이 샵이 걸려가지고 네. 역할이라는 샵 내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한번 그래도 도전해보겠습니다.
0: 네. 오,
1: 네, 여기까지
0: 나왔어요.
1: 예, 다시 시키지 마세요.
0: 네.
1: 네. 아니, 내 혼자 네. 부를 때는 살짝 제끼면서 음 맞춰가는데.
0: 그죠.
1: 우리 문제를 내야 되니까.
0: 그죠. 네. 자, 모사 그럼 육성으로 한 번 더 힌트.
1: 빰빰빰빰.
0: 네. 이 찬양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 찬양 라이브로 함께 전화 연결해서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 도전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노워십의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그리고 도전 문자 특별히 기다립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바이블랜드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간 아침 7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교회 황희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찬송가 하는 퀴즈의 정답 바로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1: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아멘. 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보세요, 오늘 이 찬양 선곡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그냥 이제 하여튼 전 국민의 관심이 선거였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가족 내에서도 막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를 볼 때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다는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모아도 충분히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듯이 하늘 같은 또 바다 같은 넓은 사랑의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며 가자고 이 찬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아멘. 네, 오늘 이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 지금 전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바울교회 네. 황희수 목사입니다.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2: 네?
1: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저 부산 수용로교회 파송 인도 선교사 임정선입니다.
0: 와,
2: 이 파송 한국에 와서
0: 네네.
2: 네.
0: 세상에
2: 방송 듣다가 너무 네. 좋아가지고 제가 눌렀어요.
0: 할렐루야. 지금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잠시 안식월이실까요?
2: 아니 그냥 방문차.
0: 아, 방문차. 네. 잠깐 이제 한국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1: 인도에서 네. 선교하시는.
2: 네.
1: 그죠. 아, 하나님 인도하셨네.
0: 아멘.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이제 4분여 남아가지고요. 저희가 네. 이제 짧게 나누고

0: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시니까 이 시간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저희 요즘 비자가 너무 어려워서 비자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다시 이제 인도로 돌아가실 때 비자가 필요한데 네. 비자가 손적하게 발급되어서 그 땅에 네.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2: 하여튼 우리 거듭방송 네.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함께 기도할 거니까요.
0: 네. 네,
2: 비자가 순조롭게 네. 나올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지금 이 방송 네. 듣고 계신 모든 방송 가족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인도가
1: 감사합니다.
0: 또 청년의 나라잖아요.
1: 네.
0: 네, 저도 그래서 마음이 늘 설레는 곳인데 인도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향한 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그러면 저희 함께 찬양 고백할 건데요.
1: 네.
0: 선교사님께서 찬양 이렇게 불러주시면 반주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반주 신경 쓰지 마시고 1절 쭉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0: 네 그러면 지금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2: 주 하나님 시작.
1: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2: 괜찮습니다. 저도 뭐 네. 똑같습니다. 주 하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1: 네.
0: 네, 그러면 혹시 언제 지금 돌아가신 날짜는 정해져
1: 네, 6월
0: 있나요?
1: 25일 날 다시 돌아갑니다.
0: 6월 25일에.
2: 또 네. 영적인 전쟁하러 가시군요.
0: 야,
2: 6.25.
0: 너무
2: 승리하실
0: 감사합니다.
2: 줄 믿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 네.
0: 우편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문자로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1: 네.
0: 선물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좀 빨리 드릴게요.
0: 네네, 빨리 보내드려야겠네요.
1: 네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짧게 우리 가족을 향해서 또 네. 나누고 싶은 마음 짧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항상 뭐 자녀들과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기도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0: 네. 이 마음 꼭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인도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네. 복된 하루 보내세요.
1: 네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우리 일본 인도 선교사님은 부피 좀 작은 선물 그 축구공
0: 네,
2: 제가 7개 보내드릴게요.
0: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기쁘고 즐겁게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 짧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2: 오늘 찬양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제비를 뽑아다 그것을 작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0: 아멘.
2: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다 시험이고 그것이 연단한 후에는 복으로 돌아온다 믿고요.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저는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고요.
2: 저는 바울교회 황희수 목사였습니다.
0: 네, 목사님 저희 함께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마칠게요. 우리는 지금
2: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0: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1: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1: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성세대 52번째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가치와 가격이 낮은 것에 목숨을 걸거나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진 않습니다. 만약 목숨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큰 기쁨부터 다릅니다. 그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는 꼭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3절과 4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늘 생각하고 항상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동안 빌립보 교회는 선한 영향력이 불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 생각났고 그의 가르침이 마음속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관한 생각이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옥중에서 하는 기도가 생각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곧 말씀과 기도의 싹이 다시 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동일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의 회복은 사람이 의도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작할 수도 없으며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그 사람은 주신 마음을 순종함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싹이 나므로 영적인 영역인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회복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든 사람이나 환경에 배웠든 그에게도 처음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배움의 시간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 중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12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12절에 보면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로는 한두 줄이면 충분하겠지만 이 한두 줄을 삶의 시간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기나긴 터널과 같고 끝없는 광야의 한 복판과도 같을 것입니다.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의 시간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부와 배부름과 풍성한 삶을 예비해 두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로하신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상반된 두 가지, 즉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을 병행하여 성도들을 이끄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도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곤고한 날만 주지 않으십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사 먼저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함부로 장래일을 예단하는 일을 방지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통할 때는 형통한 사람의 처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곤고할 때는 곤고한 사람의 형편과 생각을 동감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연단시키며 훈련시키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이지요. 극과 극의 체험, 일반적인 삶의 경험 등 모든 일에 처하게 하심으로 일체의 비결을 몸소 배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바로 자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주어졌습니까? 형통한 날입니까? 아니면 곤고한 날인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그러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르막이 지나면 내리막이 찾아오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평안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지요.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현상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들도 영적인 회복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그 길을 걷게 하셨고 그길 위에서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고 저장해 두어서 영적인 경험의 유통자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니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성도의 영적 회복에 더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런 일체의 비결과 자족, 그리고 영적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차디찬 감옥 안에서 그것도 종교범이라 다른 이들과 함께 투옥되지도 않고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손에는 수갑이 발에는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무엇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가 감옥 속에서 할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0: 가서 그가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상관없이 그의 모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하는 것이므로 그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은 곧 사명을 할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분깃, 즉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될때 참된 기쁨을 우리들은 가집니다. 또한 자족과 일체의 비결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사명이 되므로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축복이 우리와 모든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금색로에 위치한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517-0990 장전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6월 7일 주일 오후 7시 포도원 교회에서 귀국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80-28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경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교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신교회에서 제8회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005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거성교회 김태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일상 속에서 우리도 누구나 평범한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임을 알고도 회사가 시키니까 나는 그냥 할 뿐이야 라고 잘못된 관행에 동참하는 것,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이 됩니다. 아렌트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의하고 또한 질문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상대방이 어떻게 괴로워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건 죄입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적어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을까?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죠. 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매 순간 묻고 그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에베소서 4장 말씀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암과 삶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계속 성장해야 하는가? 그 까닭이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람들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흔들릴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2의 아이히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씀 없이 그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악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편한 길 다들 가니까 나도 이 길 간다 생각한다면 어느 순간 악의 정점에 선 자신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부지런히 배우고자 노력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고 공부하지 않으면 저의 생각도 고정되고 고착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정되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묻고 공부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줌 강의를 제가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에서 주관하는 다음 세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주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이라는 책, 요 책의 내용을 또 설명하는 그러한 줌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들어보셨나요? 네. 항상 10월, 11월에 보면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 수험생들 또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전 교회, 여러 교회들이 같이 또 40일 동안 기도회를 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도 유명한 오륜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꿈이 있는 미래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교회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지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연구해서 결과물도 한국교회와 나누고 있습니다. 흔히 꿈미라고 합니다. 꿈이 있는 미래의 약자입니다. 그 꿈미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데이터 목회연구소와 함께 다음 세대 트렌드, 지금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트렌드가 뭔가, 한국교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나 10가지 주제를 뽑아서 하나하나 데이터와 함께 설명해 줍니다. 10가지 중에 네 번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교회의 우리 어린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트렌드는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학생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동기는 가족들 때문이다라는 비율이 44%예요. 교회 학교 요즘은 가정 중심이잖아요. 엄마 아빠 오니까 차 타고 같이 오는.

0: 경우가 교회 학교 아이들의 44% 부모님 때문에 다닙니다. 친구들 때문에 오는 비율은 15%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15% 친구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 안 옵니다. 대학 갔다는 핑계로 이래저래 가정을 떠나 이제 일터에 간다는 다양한 이유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래 집단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 생활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계속 교회에 나옵니다. 특별히 다음 도표를 보시면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기대하는 것, 중고등부에 나오는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대하는 게 뭐냐 했더니 30%가 친구나 선후배와의 교제를 꼽았어요. 교회에 나오는 이후 친구들 만나러 선후배 사람 보러 왔다 하고 표절 30%나 했습니다. 두 번째는 28% 찬양 속에서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감정적인, 정서적인 혹은 영적인 감흥을 느끼기 위해서 찬양 때문에 온다라는 비율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60%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설교 때문에 온다. 중고등부 아이들은 14%예요. 어른들하고 좀 다르죠. 어른들은 말씀 들으러 온다 하는 게 강한데 중고등부 아이들은 아니에요. 14%예요. 기도 11%, 소그룹 8%. 절대다수가 뭐예요? 친구 만나러. 그리고 예배 때 좀 찬양 속에서 신나게 찬양하면서 또 정서적인 어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자 교회 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찬양이 요즘 중요해요. 찬양이. 그래서 찬양 속에서 뭔가 느끼고 경험하고 소리쳐 외치는 그러한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무겁게 남는 분석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이탈한 아이들 왜 교회를 떠났니라고 물어보았을 때 답변이 뭔지 아세요? 설교와 예배가 지루해서. 38%예요. 그러니까 떠나간 아이들의 10명 중에 4명은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돼요.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도 은혜도 안 되고, 또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는 학생들의 이탈 원인을 입시, 학업, 친구 관계와 같은 외부적인, 관계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한대요. 교회 입장에서. 요즘 아이들 얼마나 바쁜데, 주일날 학원 가야지,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친구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좀 외로운 아이들은 교회 떠나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을 찾는데, 정작 떠나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예요? 은혜 못 받았어요. 자, 애들이 교회 오는 것은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와서는 중요한 거예요. 친구 때문에 교회 왔지만 적어도 친구 때문에 교회 와서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나 청년부 목사님 설교, 전도사님 설교 중요하지 않나? 아니요. 올 때는 관계없는데 와서는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재미없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 장년부는 더 비중이 크겠죠. 저도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배와 설교가 그들의 영적 가람을 채워주지 못했고 바쁜 시간을 내어 교회를 찾은 만큼의 의미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년들은 더하지요. 예배 속에 은혜 받아야 돼요.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또 목사님의 설교들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돼요. 찬양도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듣고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여서 힘껏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시온 찬양대 얼마나 장중하게 진지하게 찬양하시는지
1: 표정이

너무너무 진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진지함 속에 은혜가 있잖아요.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끊임없이 크게 울려나는 교회로, 우리 거성교회가, 이 예배당이 가득가득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요일 밤 줌 특강에 120명의 교역자와 교회 교역 담당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네, 줌으로 나오는데 제가 익숙한 이름도 있더라고요. 청년부의 이정민 목사님도 들어와 있고 아동일부의 이현주 목사님도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뭐 들어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찾아서 들어왔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강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꿈미를 기획했던 분이 결국 오륜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오륜교회가 꿈미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이 연구 결과를 수주해서 책을 냈는데 바로 그 담임 목사님 주경훈 목사님이 두 시간 동안 이 강의, 이 책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주경훈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적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보다 젊으면 안 쳐다봤어요. 나보다 경험도 미쳐나고 뭐 얼마나 알까? 자존심도 있어가지고 제가 안 봤는데 요즘은 봐요. 왜? 배우는 게 많아요. 요즘은 여러분 젊은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아, 저 사람 젊은데 나보다 못 배웠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젊은 목사님들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최근에 유목민이라는 유튜브를 종종 봅니다.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교회를 탐방하고 그 교회를 소개하는 그러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최근에는 서울 청암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정현 목사님을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울 청암교회는 우리보다 한 살 어려요. 저희는 79년 됐는데 거긴 78년 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그러저러한 전통적인 옛날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모시고 청년부가 10여 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큰 활력과 부흥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교회가 됐어요. 이정현 담임 목사님은 23년 동안 교회 교육 전문가로 사역을 잘한 분입니다. 특별히 청암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에는 군산 드림교회 교회학교 총괄 디렉터로 교회학교 어떤 부흥을 이루는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교회학교 부흥하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도 잘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 교육 파트였어요. 교육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또 개척해서 교회할 때도 지금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정현 목사님은 저보다 또 6살이 적어요. 네, 요즘은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 힘있게 잘하는 겁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이분이 쓴 책을 사다가 지금 읽고 있어요. 네, 도움되는 내용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꼰대 소리 간신히 면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겸손해야 되고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살다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돼. 여러분, 생각 없이 노력 없이 거하면 제2의 아이희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됩니다. 노력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6월 15일부터 3일 동안 저희 교회 신앙사경회를 합니다. 푸른 꿈 다시를 외치고자 또 그 꿈 정령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 집회를 합니다.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저보다 훨씬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목회 현장 속에서 또 신학교 교육 현장 속에서 정말 오늘날의 트렌드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몰려들고 하는지를 잘 아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마지막 날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 마무리 차원에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마무리로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시간 꼭 빼.

해놓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15절 말씀, 어떻게 하면 될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해서 여러분 성숙을 말하기 전에 성장이 먼저예요. 성장하는 가운데 성숙이 일어나요. 성숙은 뒤따라 나와요. 성장이 먼저입니다. 16절,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세 가지 빨간 글씨가 있죠. 첫 번째,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어요? 혼자 성장이 안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양한 지체들을 통하여 새로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고서 어떻게 해요?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힘껏 노력하고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각자가 노력해서 온전히 사랑 가운데 설 때 교회가,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나라가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 얼마나 될까요? 몇 개 언어가 될까요? 참고로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못 맞췄어요. 자, 나라 수는 대강 알죠? 뭐 올림픽 같은 데 참석하는 한 170여 개국, 한 200개 나라 된다면 나라보다도 여러분 언어는 좀 더 세분화될 수 있어요. 자, 이 지구상에 언어가 500개 이상이 되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500개의 언어는 넘을 것이다. 네, 손 내리시고. 1000개는 더 넘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 이 지구상의 언어의 개수 1000개가 넘을 것이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개, 그래도 적어도 이 지구상에 2000개는 될 것이다. 네, 일단 계속 손 들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4000개는 넘을까요 말까요? 네? 넘는다. 지금 네, 자신 있게. 네. 자, 그럼 마지막 5천 개 넘을까요, 말까요? 네, 넘는 분 지금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네. 6천 개는 넘을까요, 많을까요? 7천 개가 넘습니다. 언어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에스놀로기에 따르면 지구상에 살아있는 언어는 7,159개래요. 그런데 세계 성서공회에서 파악한 건 더 많아요. 왜? 더 다양한 선교지 부족들의 언어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7,393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그러니까 7,400개로 보시면 돼요. 7,40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럼 두 번째 질문. 성경은 이 7,400개의 언어 중에 몇 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네.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서가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 보급되고 있나요? 첫 번째, 성경 전서, 신구약 전서가 다 번역된 언어의 수는 795개. 신약 성경만 일단 1차적으로 번역된 언어는 1815개. 쪽복음이라도 성경 일부가 번역되어 있는 언어는 1511개. 도합 4121개의 언어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엄청나죠? 성경이 없는 언어가 3272개의 언어. 아직도 3000여 개의 언어는 성경이 없어요. 인구로 보자면 왼쪽입니다. 76억의 인구, 총 사용 언어자 수는
77

인데요. 76억 명을 기준으로 보면 성경 전서가 62억 많이 번역이 됐죠. 신약 성경만 번역된 것 9억 2,700만, 단편 성경 쪽복음이 번역된 것 4억 5,400, 성서 없음 1억 2,300만 면, 성경 아예 없는 언어가 그 사람들의 수가 1억 2,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통계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제가 메일 하나를 지난주에 받았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서복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는 메일이었는데 거기에 작년 세계성서번역 현황보고서가 나오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5억 6천만 명이 사용하는 1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대요. 그 100개의 언어 중에 66개의 언어로는 처음으로 성경의 일부분이라도 번역이 되었대요. 그래서 언어를 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3,200만 명이 지난 1년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만 66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사람이 했겠죠. 물론 요즘에 AI가 나와서 조금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이 손을 댑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오로지 성경 번역만 전담하는 선교사역을 합니다. 원주민들, 외딴 섬에 있는 사람들, 부족 언어들 잘 쓰지 않는 그 언어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1942년 공식 선교회가 출범했는데 왜 위클리프 선교회였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해 나갔습니다. 종교개혁의 일환이었어요. 왜? 그 당시는 평신도는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오로지 사제만이 라틴어로 읽고 성경을 풀어줄 수 있어요. 감히 성경을 평신도가 읽는다? 금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면서 누구나 읽어야 됩니다 하고 목숨 걸고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예요. 1999년 이 위클리프 선교회가 비전 2025 프로젝트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26년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2025년까지 성경 번역이 필요한 전 세계 모든 언어의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2025년엔 시작하기까지는 다 모든 언어들이 번역이 이루어질수록 노력하겠다 하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위클리프 선교회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번역하는 그러한 기관이 45개 회원단체가 전 세계에 있고요. 60여 개의 협력단체가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지금도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특별히 올해 지금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언어의 수는 2,900개의 언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교회학교 전도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3개월 전부터 기획이 되고 계속해서 교사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수고로이 준비했습니다. 어제도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세팅하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청소년 한 명 구원하고자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그 헌신. 그 가운데 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2,900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됩니다. 우리도 스스로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도 더불어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음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의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하지 않으면,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켜가지 않으면 누구나 악인, 아이히만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고하지 않으면 누구나 악인이 됩니다.
생각

0: 하고 배우고 나를 말씀에 비추어 세워가는 우리 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에 위치한 거성교회 김태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2-1333번 거성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뉴스를 보다 보면 걱정이 앞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참 소중하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마음 그냥 간직하지 마시고 기도로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지쳐있는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소망을 찾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은 이 땅

0: 사랑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한서교회 나재찬 목사입니다.
0: 목사님, 내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편안함보다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분들께 참으로 숙연해지는 6월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안도 없었겠죠. 현충일을 맞이해서 그 숭고한 나라 사랑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되새겨 보아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가장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실천,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1: 네,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든든하고 강력한 애국은 없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에서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오전 7시면 전국 극동방송이 동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 매일같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실천에 든든하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참 귀한 동역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현충일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또 있는데요. 신앙과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일제와 공산군의 총괄 앞에서도 기꺼이 순교하신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 선교사님들입니다.
0: 네, 나라를 지킨 고귀한 헌신과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에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 뜨겁게 두 손 모으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